새 배터리 사왔어요. 덮개 열고 건전지 갈아 끼우려고 보니까 크기가 안 맞는 거예요. 아, 하나 작은 거 샀어야 됐는데. 눈짐작으로 큰 거 사버린 거죠. 대충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했다가 낭패를 겪은 일 있으시죠? 이 크기면 들어가겠지 했는데 안 들어가는 박스. 이 정도면 넘치지 않을 거야 했는데 넘치는 유리병. 이만큼이면 넉넉하겠지 하면서 준비했던 식사. 내 짐작, 내 생각보다 모자라기도 넘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뭘 사든 뭘 결정하든 좀 신중하게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마음도 그래요. 이 정도면 내 진심 전해줬을 거야 싶은데 상대방이 느끼기엔 아직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애정 표현에는 인색하지 않아야겠죠? 7월 3일 금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장 루누아르의 빨레모아 다모르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메조 소프라노 아누 소피 보노타의 음성 마그레타 뱅슨의 하프 연주였습니다. 원보스님께서 저는 줄자를 들고 다녀요. 아 이렇게 정확하게 다 재서 근데 국수 삶을 때 항상 많이 삶아요. 모자랄까봐. 그러니까요. 근데 곧 자투리 남는 국수 이거 어떡하지? 아 아깝기도 하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뭐가 맞아 주면 좋은데 뭐 이런 거 뭐 국수 삶기 배터리 사이즈 용기 선택 이런 것까지는 그런데 내 마음을 나의 미안한 마음 나의 사과 이런 것들을 전하고 싶을 때 상대가 준비가 안 됐을 때가 또 많잖아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아 오늘 전하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의 마음에 좀 잘 안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과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립니다.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인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니까 공목 참고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들으시면 기억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놀라셨죠? 그 출발의 끝을 잡고 저희 가정음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쿠 깜짝이야 434나 쓰는 분께서 그러셨는데 아 깜짝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자 1256 쓰는 분이에요. 새로 산 통돌이 세탁기를 자랑합니다. 투박하고 늠름한 저 자태 드럼에서는 나지 않던 거친 물살 소리 올여름이 시원해질 것 같은 기분이라고 시원한 파도 같은 곡 들려달라고 하셨어요. 어제 사연을 주셨는데 뭐 드럼 세탁기가 여러모로 좋다고는 하지만 이불 빨래할 때 좀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 통돌이 세탁기 좀 시원하죠. 자리는 좀 많이 차지해도 자랑 접수했습니다. 아 올여름 깨끗하게 빤 이불 뭐 여러가지 세탁물로 기분 아주 시원해지실 것 같아요. 이분의 신청곡 시원한 파도 같은 곡 어떤 곡이냐 Over the Waves 준비했고요. 그리고 한 분 더 있습니다. 0257 쓰는 분인데 아들을 군대 보내는 마음, 가야 하는 아들의 마음, 미묘한 마음에 서로 말도 없이 얼굴만 바라봤다고 엊그제 사연을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군생활 잘하길 기도한다고 하시면서 맨델스존 핑갈의 동굴 통하셨습니다. 잘 다녀올 겁니다. 0257 쓰는 분 잘 해내고 더 성장한 모습으로 올 테니까 마음 잘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신청곡 함께하죠. 아, 주벤티노로 썼어요. Over the Waves. 파도를 넘어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맨델스존 연주회용 서곡 핑갈의 동굴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버밍엄 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펠릭스 맨델스 존 연주회용 서곡 핑가레 동굴,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버밍엄 시립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핑가레 동굴 듣고 나면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편 딱 듣고 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앞서 들으신 곡 주벤티노 로사스의 Over the Waves 파도를 넘어 앤드류 데이비스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8880 어제 저희 벌교 도서관 초등인정 성인 문해교육반 상반기 종강식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위해 동요 네 곡을 불러드렸습니다. 일부러 옛 동요곡으로 선곡하였기에 같이 따라 부르시는 분도 계셨지만 그 중에 두 분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시더라고요. 어제 하루 내 그 시간 떠올리면서 더 행복해짐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초등인정 성인문해교육반 종강식이었군요. 아이고 참 어르신들 구비구비 사연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글을 읽을 수 있구나 내가 드디어 내가 이제 학교 다니는구나 노래도 동요도 부르는구나 나 이거 예전에 정말 부르고 싶었는데 하면서 눈물 흘리셨을까요? 감동입니다. 8880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보낼게 커피 두 잔 보내야 되겠어요. 9505 아침이면 항상 익숙한 목소리에 마음 놓고 음악 듣고 계시다고 고맙습니다. 5359 쓰는 분도 아침 먹고 커피 마시고요. 멍하니 하늘 보고요. 흐린 하늘도 예쁨 느껴요. 즐겁게 음악 듣고 세상 부러울 게 없네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불금이라 더 좋다고. 그러게요. 오늘 불금이네요. 뭐 좋은 계획 있으신가요? 뭐 계획이 없더라도 이렇게 멍하니 하늘 보고 음악 듣고 이게 불금이죠 뭐. 8880-9505-5359 쓰는 분께 커피 보내겠습니다. 전인숙님 사연인데요. 오늘도 아이 학교 데려다주고 듣습니다. 음악 없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삭막해요. 특히 가정음악과 함께하는 하루. 모든 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면서 물결과 웃음 이모티콘을 고맙습니다. 손여름 터키 행진곡 듣고 싶다고 사연을 주셔서 준비해 놓고 있고요. 또 한 분, 한 분 더 1145 쓰는 분인데요. 오늘 아침 마당 계단에 조그만 화분에 물 주러 나갔는데 앙증스럽게도 새끼 손톱만한 청개구리들이 습기가 있는 화분에 이야 진짜 귀엽죠. 아직 꼬리가 막 조금 뾰족 나온 애들 아니에요. 그 정도면. 아무튼 낮에 햇볕 뜨거우면 어쩌나 싶어 물을 듬뿍 주게 되네요. 신가음 들으면서 소소한 행복 누려봅니다. 하셨어요. 전 예전에 얘네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잘 데리고서는 습지로 가서 풀어주고 그랬었는데 여기 있으면은 말라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아 그때 그 생각도 나네요. 모차르트 소나타 16번 C장조 알레그로 듣고 싶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두 분의 신청곡이에요. 다 모차르트네요. 피아노 소나타 A장조 퀘엘 331 3악장 알라트루카 알레그레토 소녀름의 피아노 연주로 그리고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조 퀘엘 545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왈트 클린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정말 깨끗, 청명, 아, 옷구슬 뭐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6번 C장조 쾌 545 1악장 알레그로 발트 클린의 피아노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A장조 쾌 331 중에서 3악장 알라트루카 알레그레토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이 두 곡이 뭔가 좀 짝꿍 같지 않아요? 뭐 이거 듣다가 이거 듣는데 같은 곡인 줄 너무 잘 붙죠. 모차르트였습니다. 6885. 저는 오늘 요양보호사 시험 치러 갑니다. 아이 키우느라 8년 동안 쉬다가 일하려고 하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려고 시험 치는데 저 잘할 수 있겠죠? 그럼요. 6885 쓰는 분 오늘 100점 맞으세요. 100점. 6885 쓰는 분께 응원의 커피 한 잔 보냅니다. 3119. 다들 너무 한가한 아침 보내시는 것 같아 부럽습니다. 저는 점심 장사 준비를 위해서 분주해요. 가스에는 국물 낼 마른 생선 볶고 있고 블렌더에는 콩국수 콩물 갈고 손은 돈가스 두드려서 만들고 있는 귀는 터키 행진곡 듣고 밥

0: 바빠요, 바빠.
1: 그래도 좋은 하루라고. 아유, 오늘 좀 덥고 요즘 같은 여름에 불 앞에서 일하시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다리도 아프시고 쉬엄쉬엄 그래도 짬짬이 이렇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여유, 고수의 향기가 폴폴 납니다. 3119 쓰는 분 오늘 장사 대박 나세요. 시원한 커피 보내겠습니다. 1591 쓰는 분이 저를 크게 웃게 했는데 타 방송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더라도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KBS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신가? 1591 번호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는데. 브람스 3번 교향곡 3악장 부탁드립니다. 궁서체로 누르신 걸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의 분위기가 1591 쓰는 분. 제의가 그냥 와도 좋겠습니다. 그냥 뭐 응하진 않겠지만 오면 기분은 좋을 것 같네요. 1591 쓰는 분 칭찬으로 알게요. 감사합니다. 자, 0743 쓰는 분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새싹 청취자신데 어느덧 한 해 절반에 들어선 7월 더위에 지칠 때일수록 시원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좋은 노래 들으면서 모두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랄게요 하시면서 베르디 리골레토에 등장하는 여자의 마음을 청하셨어요. 그리고 6770 긴급 클래식 수혈이 필요해 신청곡 보내신다고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하고 다시 또 본업으로 체력의 한계가 오는 이 시간 긴급 클래식 수혈로 힘 얻어야겠다고 하시면서 아이다 개선행진곡 청하셨습니다. 진짜 어떻게 버티셨는지 좀 늦었지만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베르디 리골레토 여자의 마음은 라돈나의 모빌레 테너 루체노 파바로티 리차드 본인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고요.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중에서 개선 행진곡 게오르기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리고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개선 행진곡 게오르기 솔티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퇴근하고 또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개선 행진곡이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오늘 한 주 잘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앞서 들으신 곡 베르디 리골레토 가운데 여자의 마음은 루체노 파바로티 음성 리차드 보니니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구순 노모와 함께할 점심 도시락 싸고 계시다는 176 하나 쓰는 분 메뉴가 아 여름이네요. 가지볶음, 두부조림, 계란말이. 거동은 불편해도 입맛은 사라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엄마 오래도록 건강하게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하시면서 디저트로 읽어드릴 그림책 한 권도 챙겼다는 야 이런 따님인 것 같아요. 176 하나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 보내겠습니다. 3669 올여름 처음 자두를 먹어보는데 껍질은 상큼 과육은 달콤 여기가 천국인가 싶은 아침이라고. 아 여름 자두 없이 그냥 갈 순 없죠. 3169 쓰는 분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따님과 18개월 따님과 함께 집안이 조용해질 때마다 클래식 라디오를 틀어두신다는 육아는 쉽지 않지만 오늘처럼 둘이 나란히 클래식 듣는 이 평범한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 같다고 하신 3169 쓰는 분의 신청곡 라이프 온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 준비했습니다. 아이오나 브라운과 말콤 라첸의 바이올린, 스티븐 싱글스의 비올라, 데니스 휘가이의 첼로,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더 필즈의 연주입니다.

라이프 온 윌리엄스의 토마스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이었습니다. 아이오나 브라운과 말콤 라참의 바이올린, 스티븐 싱글스의 비올라, 데니스 비가의 첼로였고요. 네빌 마리너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1분입니다.

0: 매일 듣는 클래식 음악이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음악과 연관 짓느냐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재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색다른 주제와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변의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연결 지어 소개하는 시간, 뮤직 큐레이션.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진짜 기대가 됩니다. 오페라 한편 집중 감상인데 예.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오페라여서 예. 좀 궁금했어요.
1: 예, 저도 이 작품은 지금까지 실제 공연을 딱 한 번 봤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정말 뭐랄까요, 이 드문 오페라죠.
0: 네.
1: 이게 이런 작품이 있는지조차도 참 알려지지 않은 그런 네. 작품이지만 분명히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 역시.
0: 아,
1: 라고 할 정도로 탐복할 아름다운 곡이 많은 그런 작품입니다. 대단히 희귀한 오페라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학창시절에 이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음반을 듣고 깜짝 놀라서 개인적으로는 음반으로 되게 좋아하고 있던 음반 이 오페라인데요.
0: 네.
1: 바로 가곡의 왕 슈베르트의 오페라 피에라 브라스라는 작품입니다.
0: 아니 슈베르트가 오페라? 이렇게 깜짝 놀라시는 분들
1: 그렇죠.
0: 있을 것 같아요.
1: 근데 슈베르트가 완성작 오페라만 10편 가까이 남겼거든요.
0: 그랬다면서요.
1: 예, 그랬는데 뭐 슈베르트의 모든 작품이 대부분 그랬듯이

0: 비엔나 궁정 오페라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 오페라 담당 그 어떤 부서가 있었고 또 독일 오페라 어떻게 보면 독일 오페라라는 건 이탈리아 오페라에 비해서 예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역사는 굉장히 짧지만 당시로서는 민족주의의 어떤 그런 움직임 속에서 독일 오페라도 예술적으로 육성하자.
1: 살려야 된다.
0: 그렇죠. 예.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 바르바야의 그 로시니 열풍, 이탈리아 오페라 열풍에 맞서서 독일어 오페라 담당 감독이었던 요세프 코펠비저. 코펠비저는 그 슈베르트의 친구이면서 그 슈베르티아대의 일원이었습니다.
1: 아, 네네.
0: 우리가 그 슈베르트의 그 10대 때 아주 그 뽀송뽀송한 그 초상화가 있는데요. 펜으로 그린 초상화가 있는데 그 초상화가 바로 이 요세프 코펠비저의 동생인 화가 레오폴트 코펠비저가 그린 거거든요.
1: 아.
0: 역시 슈베르티아대 멤버였는데
1: 예.
0: 바로 이 슈베르트의 친구인 코펠비저가 비엔나 궁정 오페라의 독일어 오페라를 담당하고 있었기
1: 아.
0: 때문에 코펠비저가 우리도 질 수 없다. 로시니를 능가하는 작품들을 만들어보자라고
1: 네.
0: 해서 이제 1823년에 초연할 계획으로 당시도 뭐 역시 대작곡가였던 베버 그리고 친구 슈베르트에게 하나씩 오페라를 의뢰합니다.
1: 네네.
0: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베버 서거 200주기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베버가 오이류안테라는
1: 네.
0: 영화를 이 오페라를
1: 네.
0: 만들게 되고 슈베르트는 피에라 브라스를 작곡하게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웅적 오페라를 초연을 하겠다라고
1: 네.
0: 했는데 우선 베버 작품이 먼저 초연이 됐습니다. 1823년 10월 25일에 베버의 오이류안테가 빈에서 초연이 됐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실패한 거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시니 열풍을 잠재울 만큼의 성공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상당히 코펠비저는 실망하게 되죠.
1: 그렇죠.
0: 그런 과정 속에서 비엔나 궁정 오페라에서는 아니 흥행이 될 작품을 더 초연을 많이 해야지 이런 그 뭐랄까 비인기작이 될 수밖에 없는 작품들 자꾸 올려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오이류안테 이후에 올려지기로 돼 있었던 슈베르트의 피에라 브라스는 아예 초연이 취소돼 버리는 거죠.
1: 아, 안타깝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결국 이 슈베르트의 생전에는 이 작품이 그 평생 공연이 안 됐던 작품이고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 조각조각의 아리아라든지 중창 합창들은 너무 훌륭한 곡이 많기 때문에 이 간간이 연주가 됐지만 이게 그 전곡 완전 초연이 된 거는 놀랍게도 198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5월 비엔나 음악 축제 때 당시 이제 비엔나 오페라 극장의 음악 감독이었던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이걸 발굴해서 안데어 빈 극장에서 초연을 했고 요 작품의 그 초연 공연이 영상과 녹음으로 남아 있어서 제가 학창 시절에 음반으로 구입했던 게 바로 이 공연이거든요.
1: 아, 그렇게 됐군요.
0: 사실상 초연 공연을 이게 녹음으로 남겼고
1: 네.
0: 거기에 담겨 있는 음악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 오페라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1: 네.
0: 전체 3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시대는 8세기 말입니다.
1: 네.
0: 그리고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 있는 곳이죠.
1: 네네.
0: 이베리아 반도와 프랑스 국경이 있는 피레네 산맥 지역이
1: 네.
0: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8세기까지만 해도 이베리아 반도는 이슬람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죠.
1: 네.
0: 그래서 이때 이 북쪽에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모태가 되는 프랑크 왕국,
1: 네.
0: 게르만족의 왕국에서는 이게 우리 그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를 우리가 수복해야 된다. 기독교도들이. 이래서 바로 그 8세기부터 무려 15세기까지 수백 년간 지속되는 이베리아 반도의 기독교 수복 운동. 물론 이 용어는 기독교 입장에서 바라본
1: 그렇죠.
0: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만 기독교 수복 운동, 스페인 말로는 레콘키스타라고 하는 그 어떤 운동의 극초기 를 배경으로 하고 있겠습니다. 778년이 배경인데요. 프랑크 왕국의 그 유명한 샤를마뉴, 이 칼 대왕의 치세입니다. 칼 대왕이 실제 등장인물로도 나옵니다. 남프랑스와 스페인

0: 국경지대에 일막이 열리면 이제 프랑크 왕국의 이제 프랑스 쪽 영토죠. 칼 대왕의 이제 별궁이 있습니다. 궁전이 있고 멀리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굽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절로 쳐들어가야 된다. 막 이렇게 전의를 다지고 있는데 칼 대왕의 딸인 공주 엠마 그리고 기사 에긴하르트는 몰래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근데 기사와 이 국왕의 공주 신분 차이가 크죠.
1: 그렇죠.
0: 그래서 이 공주의 배필로는 이 기사가 신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에긴하르트는 우리 사랑은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엠마에 대한 사랑을 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엠마는 또 에긴하르트를 다독이면서 우리의 사랑은 꼭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 신께 기원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초반에 1막에 시작할 때부터 이 두 사람의 어떤 기원의 이중창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정말 이 아름다운 선율이 역시 슈베르트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네. 프란츠 슈베르트의 피에라 브라스 오페라 도이치 번호 796 가운데에서 1막 1장 엠마와 에긴하르트의 이중창 오 운명의 기쁜 희망의 날개를 달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엠마 역의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 에긴하르트 역의 테너 로버트 겐빌,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이고요. 1988년 5월 안데어 빈 극장에서의 초연 실황입니다.

0: 슈베르트 피에라 브라스 오페라 도이치 번호 796 1막 1장의 엠마와 에기나르트의 이중창이었습니다. 오 운명이 기쁜 희망의 날개를 달고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 테너 로버트 갬빌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1988년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네. 이 피에라 브라스의 이중창을 들었는데 네. 왜 제가 처음 듣는 곡을 따라하고 있는가. 이게 슈베르트의 힘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처음 듣는데 왜 귀에 딱 붙고 내가 왜 따라하게 되는가. 예.
1: 그렇죠. 이게 오페라고 우리가 생소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들어보면 방금 마치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슈베르트 가곡 같은 네. 이런 느낌을 주는.
0: 아니 그러면 이게 그때 무대에 올려졌으면 진짜 성공했을 텐데.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1: 그렇죠. 기회를 한 번만 더 줬어도 이게 뭔가 슈베르트에게도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만
0: 네.
1: 뭐 항상 이 또 슈베르트의 그런 또 애처로운 스토리들이 또 슈베르트를 우리가 또 더욱 사랑하게 되는
0: 그렇죠.
1: 요소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다음 장면에서 전장으로부터 칼 대왕이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 지금 칼 대왕은 에긴하르트 기사와 자기 딸 엠마가 사귀고 있는 걸 전혀 모르거든요.
0: 그렇겠죠.
1: 그렇지만 성실한 기사 에긴하르트에게 명을 내립니다. 자네를 이제 최측근 호위 기사인 12인의 호위 기사에
0: 명한다.
1: 임명하노라. 이 실제로도 이제 8세기 역사책에 보면은 이 칼 대왕의 최측근 기사들로 독일어로 디츠웰프 팔라디네라고 해서 최측근 근위 궁정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12명 안에 에긴하르트를 이렇게 발탁한 겁니다. 엄청난 영광이죠.
0: 그렇죠.
1: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승리해가지고 이슬람 왕국인 아그리모레에 이 포로들이 끌려오는데요. 물론 이 그 12인의 호위 기사들,
0: 예.
1: 이 사람들을 지금 한창 전쟁을 하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왕국 아그리모레 왕국의 그 왕국과 평화 협정의 사절단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0: 아, 네.
1: 한번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 더 많은 피를 흘리지는 맙시다라고 잠시 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0: 네.
1: 그런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인질들 가운데 아주 그 협상의 카드로 쓸 수 있는 무어인 왕자. 이 이슬람 왕국의 왕자인 바로 우리의 타이틀 롤 피에라 브라스가 네. 등장합니다.
0: 아.
1: 근데 이제 이 12기사 중에 최고 어떤 기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중세 그 프랑스 무용담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롤랑. 이 오페라에서는 이제 독일어식 이름이니까 롤란트가 등장하는데요. 이 12기사 칼 대왕의 12기사 중 최고의 기사인 롤란트가
0: 네.
1: 포로로 잡혀온 이 무어인 왕자 피에라 브라스를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용감하고 인격이 고귀한 인물입니다.
0: 아.
1: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더라도 예우를 해줘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면서 칼 대왕에게 우리 영지 안에서 이렇게 막 포승줄 묻고 이러지 말고 감옥에 가둔다거나 이러지 말고 우리 궁전 안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어떤

0: 권리를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래가지고 칼 대왕은 롤란트의 말이니까 그러면 피에라 브라스를 해방시키라 라고 이렇게 명을 하고 대신에 이 롤란트 자네가 그 피에라 브라스를 감독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1: 예, 예.
0: 그리고 이제 이 공주인 엠마가 칼 대왕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 대왕은 또 아니 이거는 이번 승리의 공은 전적으로 이 기사들에게 있다라면서 롤란트에게 월계관을 바치라고 이렇게 명을 합니다.
1: 너무 훈훈한데요?
0: 그렇죠.
1: 분위기 되게 정말 좋아요.
0: 그 분위기가 네. 너무 좋죠.
1: 그런데
0: 한쪽에 포로로 왔다가 이제 포승줄이 풀린 자유의 몸이 된 피에라 브라스는 엠마의 얼굴을 보고는 화들짝 놀랍니다.
1: 왜 놀라죠?
0: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들려드리고요.
1: 잠시 후에?
0: 예. 60초 후에. 예.
1: 네.
0: 거기 이제 여기에서 이어지는 이제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슈베르트 피에라 브라스 가운데 1막 2장에 엠마의 월계관 선사의 노래 나라의 딸들의 경건한 임무는 바로 이런 용감히 싸운 분들께 월계관을 바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1: 네네.
0: 엠마 역의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와 아놀트 쉔베르크 합창단의 협연인데요. 이 작품이 이제 싱슈필 뮤지컬 같은 작품이라서 중간에 독일어 대사가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이 음악은 제가 중간에 독일어 대사 긴 부분은 제가 자르고 편집해서 이어붙였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 뜨는 부분이 있는 걸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0: 슈베르트 오페라 피에라브라스 가운데 엠마의 월계관 선사의 노래 나라의 딸들 경건한 임무는 엠마 역의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 클라우디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아르놀트 셴베르 합창단이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상당히 긴장된 피에라브라스의 음성이 들립니다.
1: 그렇죠.
0: 예, 왜 피에라브라스는 엠마를 보고 깜짝 놀란 걸까? 이제 말씀해 주시죠.
1: 예, 방금 나온 대사에 보면 그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롤란트가 와서 뭔 소리냐 이렇게 막 묻는 네. 그런 문답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피에라브라스가 4년 전에 로마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또 로마에 와 있었던 이 칼 대왕의 딸 엠마 공주를 봤던 거죠. 그런데 그때 또 첫눈에 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짝사랑에 빠져서 그녀를 그 사실은 그때 볼 때는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여인인지도 모르고 혼자 짝사랑에 냉가슴을 앓고 있었는데 4년 만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녀를 만나게 되다니.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의 공주일 줄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털어놓고 있는 가운데 그 얘기를 들어주는 롤란트도 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우연이 하면서 네네. 당시 나도 수행원으로서 로마에 같이 갔는데 거기에서 바로 자네의 피에라브라스 자네의 여동생인 아그리모레 왕국의 이슬람 왕국의 공주 플로린다와 사랑에 빠졌었네. 나는 짝사랑만 한 건 아니고 실제로 플로린다와 사귀었었네. 얘기를 어머어머. 하니까 피에라브라스 역시 롤란트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면 자네가 내 매제가 되는 건가? 뭐 이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이제 롤란트가 얘기합니다. 아, 이거야말로
0: 운명.
1: 운명이고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지도 모른다. 내가 지금 마침 당신 아버지의 왕국인 그 이슬람 왕국 아그리모레에 평화의 사절단으로 가게 됐으니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면 자네의 사랑도 나의 사랑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 나에게 맡겨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0: 뭔가 진짜 설득력이 있긴 해요. 내가 비록 지금 포로의 처지지만 사실은 사랑의 포로야. 막 이런 느낌.
1: 오, 맞네요.
0: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떤.
1: 예. 여기에서 이제 또 아주 신나는 이중창이 등장하는데요. 슈베르트의 피에라브라스 가운데서 1막 2장 피에라브라스와 롤란트의 이중창 용기 가득한 희망으로 길을 떠나자. 이제 롤란트가 떠나서 네. 내가 좋은 소식 갖고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희망의 이중창입니다. 피에라브라스 네. 역의 테너 요세프 프로츠카 롤란트 역의 바리톤 토마스 햄슨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네.

0: 페라브라스와 롤란트 이중창 용기 가득한 희망으로 길을 떠나자였습니다. 테너 요세프 프로추카, 바리톤 토마스 햄슨,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정말 찬물 끼얹긴 그렇지만 이 발랄한 두 청년의 노래가 왠지 더 불안해지는 건 뭘까요?
1: 그렇죠.
0: 네.
1: 1막에 이게 지금 오페라가 3막짜리인데 1막에서 이런 너무 희망적인 네. 곡이 나온다는 건 그걸 실망시킬 일도 뒤쪽에 있다라는
0: 그렇죠.
1: 거겠죠.
0: 네.
1: 자, 아직 1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오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거를 이제 그냥 선율만 들려주면서 이거 슈베르트 가곡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속이면 깜빡 넘어갈 수도 있는 정도로 아름다운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0: 네.
1: 왕궁 안에 정원인데 이제 어둠이 내려깔리고 있습니다. 이 발코니 아래에서 애긴 하르트가 엠마의 방을 향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릅니다.
0: 아.
1: 이 오페라가 작곡된 게 182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0: 네.
1: 이 5월 25일에 착수해서 10월 2일쯤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쓴 너무나도 유명한 곡이 연가곡집 아름다운 물방앗간의 아가씨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선율이라든지 전체적인 정서가 굉장히 닮았다라고 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슈베르트의 피에라브라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1막 3장에 등장하는 애긴 하르트의 로망스 그리고 이어지는 엠마와의 이중창 들으시겠습니다.
0: 네.
1: 고요한 풀밭 위로 저녁은 내리고 애긴 하르트 역의 테너 로버트 겐빌 엠마 역의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피치카토 선율이 아 이분들 지금 꽁냥꽁냥 매우 좋으시다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슈베르트 피에라브라스 중에서 에기나르트와 엠마의 이중창까지 들었습니다. 고요한 풀밭 위로 저녁은 내리고 테너 로버트 갬빌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아 이렇게 또 너무 발랄하면 불안하고 너무 달콤하면 또 불안한. 그렇죠. 이거 저만 그런 건지.
1: 밤에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약간의 밀회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0: 네.
1: 이 자유의 몸으로서 궁전 안을 산책하던 피에라브라스가 그걸 목격합니다. 아 엠마에게 연인이 있구나. 막 질투심이 끌어오르지만 이 피에라브라스는 그 마음을 억누르고 이 엠마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갑자기 엠마가 네. 그 자기들의 미래 연장을 들킨 거를 그 피에라브라스에게 모른 척 해달라.
0: 아, 그렇죠.
1: 라고 얘기하니까 에기나르트는 이제 그 왕이 막 부르니까 또 이게 여기서 지금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피에라브라스는 엠마를 그 에스코트해서 그 약간 지금 막 질투심이 불타오르지만 신사적으로 에스코트해서 손을 잡고 방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막 갑자기 칼 대왕이 나타나서 이 손을 엠마의 손을 잡고 있는 피에라브라스를 보게 되죠.
0: 그렇죠. 아니 지금 포승줄 잠깐 풀어준 것도 감지덕진데 내 딸 손을 잡고
1: 손을
0: 있네?
1: 잡아 이렇게 되니까 칼 대왕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너 혹시 내 딸을 지금 넘보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노발대발하면서 결국은 그 피에라브라스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라.
0: 아.
1: 투옥하게 되는. 이 피에라브라스는 누명을 이렇게 입고 투옥되게 됩니다.
0: 네.
1: 자, 여기에서 이제 요 직전에 밀회 장면, 에기나르트와 엠마의 밀회 장면을 목격한 피에라브라스의 질투의 아리아 들어보시겠습니다. 1막 3장에 나오는 피에라브라스의 아리아, 왜 나를 괴롭히는가? 오, 부르니어.
0: 네.
1: 그녀를 다시 보게 한 것도 괴로워 죽겠는데 그녀가 다른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걸 보게 만드는가 라는 아리아입니다. 피에라브라스 역의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 클라우디오

테너 유나스 카프만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피에라 브라스 가운데 왜 나를 괴롭히는가 부르니요. 클라우디 아바도가 지휘하는 말러 체인보

0: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제 1막이 끝났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1: 예. 예. 이제 그 피에라 브라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투옥이 되면서 1막이 끝나고 2막은 이제 에긴하르트를 비롯해서 롤란트 이런 기사들이 포함된 12명의 평화사정 네. 사절단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 이베리아 반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이슬람 왕국 아그리모레로 들어가는데 이 그 우리는 평화의 사절이다 이러면서 종려나무 줄기 그리고 백기를 들고 들어가게 되죠.
0: 네네.
1: 근데 에긴하르트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엠마와 밀회를 나누다가 칼대왕에게 그 어떤 칼대왕이 뭐랄까요 엠마를 질책한다면 자기가 책임이 있는 건데
0: 아.
1: 자기는 현장에서 빠져나간 뒤에 피에라 브라스가 그 누명을 얻었기 때문에
0: 불편하죠.
1: 그렇죠. 뭔가 그 죄책감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요 장면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1: 합창단이 또 아주 아름다운데요. 피에라 브라스 가운데 2막 1장의 기사들의 합창 이른 아침 햇살 속 그대를 바라보네 이제 국경을 넘어 이슬람 왕국으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 조국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0: 네.
1: 에긴하르트 역의 테너 로버트 갬빌, 롤란트 역의 바리톤 토마스 햄슨,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보 오케스트라와 쉔베르크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0: 네.

0: 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오페라를 듣다 보면 이렇게 귀에 딱 붙는 음악이 한그 전체의 오페라 중에서 한 두세 개? 예.
1: 그렇죠. 많지 않죠.
0: 예. 그런데 지금 뭐다 좋은 곡들을 가져오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도 초과예요. 지금 달콤한 한도 초과. 예. 너무 좋은
1: 그러니까
0: 곡들이
1: 예.
0: 계속 나오니까.
1: 제가 학창 시절에 처음 들었을 때
0: 네.
1: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연속해서 나오는 이런
0: 오페라는
1: 작품이
0: 드물죠.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야, 이거를 가지고 연가곡집을 엮었어도 성공했겠다.
0: 됐겠다.
1: 지금도 많이 불리겠다 싶은 그런 곡이었는데요.
0: 네.
1: 자, 이렇게 이슬람 왕국으로 들어가서 과연 평화가 이루어질지 뭔가 이제 불안한 가운데 갑자기 이슬람 군인들이 나타나서 이들을 체포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는 아그리모레, 이슬람 왕국의 군주인 볼란트, 피에라브라스의 아버지입니다.
0: 네네.
1: 볼란트 왕 앞에 끌려가죠. 그래서 볼란트 왕이 당신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내 아들 피에라브라스는 지금 어떻게 됐어? 라고 얘기하니까
0: 네.
1: 에기나르트가 그냥 적당히 둘러대면 될 건데 또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그 자세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엠마와 손을 잡고 가다가 사실은 에스코트 하려는 거였는데 제 대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에기나르트가 은근히 민폐 캐릭터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한 바람에 볼란트 왕 이슬람 군주가 노발대발합니다. 저것들을 다 감옥에 넣고 나중에 처형해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기사들에게 이 볼란트 왕의 공주이자 피에라브라스의 여동생인 플로린다 공주가 등장합니다. 바로 롤란트 기사와 로마에서 사랑을 나누었던. 그래가지고 두 사람은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플로린다의 인도로 탈출을 기도하지만 중과부적이죠. 그래서 이제 산막으로 넘어가면 또 여기서 중과부적으로 탈출을 기도하다가 실패했는데 그 중에 에기나르트만 쏙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산막에서
0: 네.
1: 에기나르트가 돌아오죠. 돌아와서는 칼 대왕이 어떻게 너만 왔냐? 이러니까 지금 여차저차해서 감옥에 있다가 저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왕께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데? 사실은 피에라브라스는 죄가 없습니다. 제가 엠마 공주와 밀회를 나누다가 저는 피신하고 피에라브라스가 그 자리에 에스코트를 하다가 누명을 얻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칼 대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두 번이나 기사로서의 생명인 명예를 잃는 죄를 지었다. 다시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동료들을 구해오라. 라면서 지원군을, 대군을 보내주면서 에기나르트를 이 선봉대장으로 해서 구출하러 보내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서 다시 풀려난 피에라브라스도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해서 공격을 하고 결국은 이 피에라브라스와 에기나르트가 이끄는 프랑크 왕국 군대가 승리하고 이 감옥에 갇힌 동료들을 다 구출해내죠. 그리고 여기에 패배한 이슬람의 왕 볼란트도 좋소, 우리 평화를 맺읍시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에기나르트와 엠마의 사랑도 이루어지고 롤란트와 플로린다도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0: 휘에라브라스는
1: 뭐 혼자죠. 예,
0: 그렇군요. 네.
1: 어쨌든 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을 맺게 되는데요.
0: 네.
1: 오늘 끝곡으로는 또이 2막 3장에 플로린다가 구하러 왔을 때 롤란트와 재회하면서 부르는 이중창이 또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0: 네.
1: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에라브라스 가운데 2막 3장에 플로린다와 롤란트의 재회의 이중창,
0: 네.
1: 죽음의 그림자가 닥친다고 해도 플로린다 역의 소프라노 쉐릴 스튜더, 롤란트 역의 바리톤 토마스 햄슨,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

0: 네, 슈베르트의 오페라 피에라 브라스 가운데 2막 3장 플로린다와 롤란트 제외 2중창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닥친다 해도 소프라노 셰를 슈투더, 바리톤 토마스 샘슨, 클라우디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챔버 오케스트라 아르놀트 쉔베르크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슈베르트의 좀 희귀한 오페라 피에라 브라스를 만나봤는데 생소하긴 하지만 일단 음악적으로 거부감이 0%.
1: 그렇죠.
0: 네.
1: 이게 그냥 들어보면 술술 들리는
0: 그러니까요.
1: 곡이죠.
0: 네.
1: 그래서 슈베르트의 가곡의 연장선상에서 그 선율미 그리고 또 화음의 아름다움.
0: 네.
1: 우리가 슈베르트에서 기대하는 모든 음악적 아름다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음반이든 뭐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0: 네.
1: 다만 이제 이 작품이 드라마적으로는 약점이 있는 게
0: 네.
1: 이 주인공 테너가 두 명입니다. 피에라 브라스하고 에긴 하르트가 있는데 피에라 브라스는 사실 그 역할이 좀 작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진짜 메인 주인공이 에긴 하르트인데
0: 네.
1: 에긴 하르트의 캐릭터가 또 약합니다.
0: 그렇죠.
1: 민폐 캐릭터고.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적인 좀 약간 느슨함은 이게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음악이 그 빈틈들을 다 메꿔주기 때문에
0: 네.
1: 과거에 뭐 요즘 이제 쥐리히 오페라라든지 이런 데서도 계속 공연이 많이 되고 있고요.
0: 네.
1: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공연된 적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0: 네. 유정호 선생님과는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준, 이가연,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미국 작곡가 루스 크로포드 시거는 한때 가장 앞선 현대음악을 쓰던 여성 작곡가였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의 힘든 시기를 지나며 이름 없는 사람들이 부르고 전해온 노래, 미국의 포크송을 수집하는 일에 깊이 몰두하게 됐죠. 훗날 크로포드 시거는 자신이 마치 하늘에 붕 떠있다가 땅으로 내려와서 정겨운 흙먼지를 들이마신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날아갈 날이 온다면

하지만 그는 그 꿈을 충분히 펼치기 전에 안타깝게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크로포드 시거의 탄생 125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네요. 음악의 하늘길과 땅길을 거닐었던 그가 꿈꾼 음악은 무엇이었을지 생각해보며 첫 곡 들어봅니다.

루스 크로포드 시거의 리솔티 로솔티, 쇤베르크 앙상블의 연주로 들어보았습니다. 복잡한 현대음악과 단순하고 따뜻한 민요를 모두 아우른 미국의 여성 작곡가 크로포드 시거.

진솔하고 다채로운 우리 음악가들과의 만남.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0: 음악 속에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길도 있고 땅을 딛고 정겹게 걷는 길도 있죠. 그 사이에서 음악의 숨은 의미와 이야기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과 함께하는 현명한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어떤 공연을 추천해 주시나요?
1: 여름이 다가와서 올해도 찾아오는 예술의 전당 국제음악제 소개할 때가 된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네, 그중에서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8월에 있을 케빈 첸의 리사이틀이에요. 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리사이틀을 하는 거예요.
0: 아직 국내 관객들에게는 조금 낯선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케빈 첸, 어떤 네. 피아니스트인가요?
1: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세계 클래식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피아니스트 같아요. 2005년생이니까 이제 20살 조금 넘은 나이일 텐데
0: 네.
1: 뭐 이미 대단한 콩쿠르에서 이미 입상을 했어요. 뭐 리스트 국제 콩쿠르, 로빈스타인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고
0: 오.
1: 그리고 지난해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2등을 했는데 이때 가장 많이 알려졌을 것 같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뭐 여러 설명도 필요 없이 이런 나이에 이 정도 경력을 쌓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에서 특별한 연주자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0: 쇼팽 콩쿠르에서 에뛰드
1: 네.
0: 연주했었던 케빈 첸 맞죠? 와, 진짜.
1: 워낙 인상적이어서 그때 그 기억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전곡을 몰랐거든요.
0: 맞아요.
1: 다른 연주자들이 고르지 않는 이제 너무 기술적으로 어려우니까 콩쿠르라는 무대에서는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라놓고 너무 잘 연주를 해서
0: 네.
1: 정말 듣는 사람을 압도시킨 그런 연주였어요.
0: 맞습니다. 요즘 정말 뛰어난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케빈 첸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1: 일단 이런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이름을 알리게 될 때는 보통은 엄청난 기술, 뭐 화려한 기교 덕분일 때가 많아요. 물론 케빈 첸의 가장 큰 장기가 이 기술이기도 한데 그에 못지않게 정말 깊은 음악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런 연주자거든요.
0: 네.
1: 저는 이번 리사이틀 프로그램에서 좀 놀랐는데 리스트의 교향시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편곡을 해서 연주하는 작품도 있어요.
0: 그만큼 직접 편곡을.
1: 네, 그만큼 음악에 대해서 정말 깊은 애정이나 아니면 깊은 시선을 가진 그런 연주자예요.
0: 네. 케빈 첸 쇼팽 콩쿨 때 저도 워낙 인상적으로 봐서 막 인터뷰 이것저것 찾아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작곡을 네. 했더라고요.
1: 맞아요.
0: 아, 참 놀랍습니다.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들로 한국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인가요?
1: 정말 첫 리사이틀이라 연주자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번 프로그램은 리스트로만 구성된 리사이틀이에요.
0: 화려한 연주를 네. 보여주겠다라는 강한 의지일까요?
1: 그래서 물론 이번 공연에서 정말 놀라운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이런 기술들을 정말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도 만날 텐데 이 공연의 진짜 매력은 리스트라는 작곡가가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시간일 것 같아요.
0: 네.
1: 아마 연주자도 그걸 의도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젊은 시절만 가지고 있는 열정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뭐 음유시인의 감수성이나 아니면 정말 나이가 먹고 나서 느끼게 되는 저 종교적인 성찰 같은 것까지 모두 담겨있는 게 이번 프로그램이라서
0: 네.
1: 만약에 공연에 가신다면은 리스트라는 작곡가의 연대기 같은 느낌으로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리스트는 단지 화려한 음악만 작곡했던 작곡가가 아니었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었는데 또 그런 면을 만나볼 수 있는 독주회가 될 수 있겠네요. 리스트의 순례의 해 두 번째 해 이탈리아 중에서 페트라르카의 소네토 104번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0: 리스트의 순례의 해, 두 번째 해, 이탈리아 가운데 페트라르카의 소네토 104번, 임윤찬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음악실 금요일 코너 허명연의 현명한 클래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연 씨와 함께 다음 달에 내한의 독주회를 들려줄 케빈 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스트의 곡들을 연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리스트 음악들을 다 들고 오셨네요.
1: 네. 그 다음으로 들어볼 음악도 리스트 음악인데 스페인 광시곡이에요.
0: 네.
1: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네, 그 열정적이죠.
1: 네, 정말로 열정적이고 이 연주를 들어보면 아, 왜 당대 사람들이 리스트 피아노 연주에 정말로 열광을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0: 네, 좀 어떤 음악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게 피아노 한 대로 연주되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도 정말 거대한 스페인 축제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게 보이는 연주가 될 것 같아요.
0: 오.
1: 사실 리스트는 헝가리 출신인데 여행을 정말 많이 했어요.
0: 네.
1: 그때마다 만나는 다양한 민속 음악에 관심을 가졌는데 스페인에 갔을 때 이 작품을 작곡하게 됐어요. 거기서 느낀 민속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열정 같은 게 있잖아요.
0: 네.
1: 그거를 음악으로 한번 만들어보겠다 생각해서 만든 음악이 바로 이 스페인 광시곡이에요.
0: 그걸 피아노 한 대로 구현하겠다라는 네. 정말 야심찬.
1: 정말로 네, 야심찬 도전이죠.
0: 스페인 음악 하면은 뭐 화려한 민속 선율도 떠오르고 기타, 플라멩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피아노로 그런 분위기가 다 들리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1: 이게 다 들려요. 그 리스트라는 사람은 내가 피아노 한 대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런 작곡가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음악도 어떤 순간에는 정말 기타처럼 들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 무용수들이 나와서 춤을 추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어떤 순간에는 이 엄청난 음향 효과 덕분에 오케스트라 전체가 연주하는 것처럼도 들리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면은 연주가 워낙 빠르고 화려하니까 아마 이 기교에 더 귀가 갈 수도 있어요.
0: 손이 안 보이잖아요.
1: 네. 뭐 지금 연주자가 그래서 얼마나 빠르고 화려하게 연주하는 게 이제 느껴지실 텐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음악이 점점 뜨거워지는 과정, 축제라는 것도 처음부터 뜨겁진 않고 조용히 시작했다가
0: 그렇죠.
1: 점점 화려한 클라이막스로 이어지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0: 아, 알겠습니다.
1: 네, 뭐 처음에는 조금 신비롭고 조용하게 시작하다가 점점 리듬이 살아나고 뭐 사람들 모여들고 춤도 나오고 이러면서 정말 거대한 축제가 마지막엔 펼쳐지거든요. 저는 이 좀 점진적인 흐름을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지금 음악 들려드릴게요. 리스트의 스페인 랩소디. 이번에는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0: 리스트의 스페인 랩소디,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와, 막 비가 왔다 눈이 왔다 개었다가 막 여러 가지들이 펼쳐졌는데 다 영롱한 흐름 그리고 유기적으로 귀에 네. 쏙쏙 들어오는 멋진 연주였습니다. 대단하네요.
1: 네.
0: 아, 이어서 이 분위기를 받아서 이어서 들어볼 곡은 또 어떤 음악인가요?
1: 이게 참 그래서 선곡이 어려운데 저는 이 연주 뒤에 과연 어떤 연주가 또 흥미롭게 들릴지 고민이 됐는데
0: 네.
1: 네, 다음으로 들어볼 음악은 사실 이날 공연에서 뭐 기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하이라이트가 될 작품일 것 같아요. 돈주앙의 회상이라는 작품이에요.
0: 오페라.
1: 네.
0: 돈주앙, 여러 여성들을 유혹하는 바람둥이 캐릭터죠.
1: 맞아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조반니를 바탕으로 작곡된 작품이에요.
0: 예.
1: 그런데 오페라에 나오는 그 유명 멜로디들을 그냥 단순히 편곡을 한 게 아니라 이 돈조반니에 등장하는 모든 감정을 또 이 피아노 한 대에 다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사랑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는 비극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정말 자신만의 스타일로 다 넣어서 피아노 한 대로 작곡을 했어요.
0: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는 피아노로 표현할 수 있다.
1: 네, 정말 좋은 네. 표현이네요.
0: 이런,
1: 네.
0: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네. 리스트였습니다. 아, 한 편의 오페라를 피아노로 작곡했네요.
1: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연주할 때는 오페라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여러 장면들을 잘 이어서 재미있게 우리에게 들려줄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은 이 작품 안에 정말 다양한 오케스트라 파트가 들릴 때가 있거든요. 뭐 성악가의 아리아처럼 들리기도 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오케스트라가 전체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장면들이 섞여 있어서 연주자 입장에서는 아 정말 까다로운 작품이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0: 그러네요. 피아노 한 대로 이 모든 것을 다 들려줘야 하니까 피아니스트가 정말 여러 역할을 해야 하네요.
1: 네. 그래서 리스트는 어떻게 보면 이 단순히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아노로 지금까지 못했던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처럼도 보여요.
0: 네. 동의합니다.
1: 네. 굉장히 큰 세계를 피아노 한 대로 연주를 해보고 싶은 이런 야심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리스트 작품을 듣다 보면은 이게 정말 피아노 한 대로 연주되는 게 맞아라는 음악들이 정말 많고 또 놀라기도 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피아노로 다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피아노로 진짜 연주가 되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정말
0: 실황으로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사실.
1: 이 작품은 네. 실황으로 들으면은 일단 눈앞에 이 화려한 연주에 시선이 뺏겨요. 손이 정말 뭐 도약뿐만 아니라 엄청난 스케일들도 있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모습에 열광을 하게 되는데
0: 네.
1: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눈앞에 연주자가 얼마나 빠르게 연주하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어떤 장면들이 내 앞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상상해 보시는 게 저는 이 작품을 더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리스트의 작품은 의외로 기술보다는 이런 다양한 장면이라든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 많다라는 게 제 느낌이에요.
0: 하도 손이 빨리 움직이니까.
1: 네, 이거에 자꾸 현혹이 되는데
0: 네.
1: 사실 리스트를 더 오랫동안 사랑하려면은 그 안에 담긴 장면들을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음악 준비했습니다. 리스트의 돈주앙의 회상, 랑랑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리스트의 돈주앙의 회상,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엄청났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꼭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다고요?
1: 맞아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는데 꼭 이 음악을 듣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네. 준비한 작품은 앞서 들은 이 돈주앙의 회상과는 좀 다른 결의, 다른 면의 사랑일 것 같아요.
0: 네.
1: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들어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습니다.
0: 이 곡 함께 감상하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음악 칼럼니스트 허명현 씨가 오늘 끝곡으로 여러분과 꼭 함께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신 음악은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입니다. 호르헤 볼렛의 피아노 연주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apples to apple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사과 대 사과죠. 종류가 같은 것들끼리 동등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apples to oranges, 사과 대 오렌지입니다. 애초에 서로 성격이 다른 걸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베토벤과 피카소 중에 누가 더 위대한지를 따져볼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과와 오렌지를 참 많이도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속도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오늘과 나의 어제를 비교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의 삶까지 한 줄로 세워둘 때가 있죠. 어쩜 필요한 건 비교의 기술이 아니라 사과는 사과대로, 오렌지는 오렌지대로 바라보는 마음이 아닐까요? 알고 보면 우리는 전부 다 다른 과일들, 대보고 재보지 않아도 우리들 각자의 향과 맛과 싱그러움이 있을 겁니다.

7월 3일 금요일 생생클래식 상큼하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류영선 작사 작곡의 모두 다 꽃이야, 브릴란테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였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김규환 작곡의 바둑이 방울이었습니다. 희성님께서 아들 효준이가 입원 중인데 다치기 전에 저랑 피아노 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곡 들으면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박종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어요.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영어 표현 apples to apples, 뭐, apples to oranges, 사과 대 사과, 사과 대 오렌지. 왜 이런 표현이 생겨났을까 생각해보면 비교가 성립되지 않는 것까지 사람들이 참 많이 비교를 하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비교를 당하는 건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생김새나 맛이 다 다른 과일들처럼 우리의 고유의 향기를 잘 가꿔나가기를 바라면서 생생클래식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혜림님이 과일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상큼하다고 창현님께서 지현씨 발음 좋은데요 하셨고 가인님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 나와 비교하라는데 비교

콩으로 듣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써주시면 돼요. 이번 안은 시벨리우스의 에뛰드 작품 76의 2번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들을게요.

만델스존의 무언가 작품 67의 이 F샵 단조 Lost Illusions였습니다. 레이프 반스너스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시벨리우스의 뒤드 작품 76의 2번이었습니다. 76번, 67번 이렇게 거꾸로 되면 딱 맞는 숫자들인데 이 음악들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특히 이 시벨리우스 에뛰드 작품 76의 2번도 그렇고 무언가도 그렇고 이 음악가들마다 자신의 그 속도로 해석을 해서 연주를 해서 어떤 이들은 정말 빨리 연주하기도 하고 굉장히 느리게 연주하는 곡도 있고 해서 비교해서 듣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혜웅님께서는 KBS 클래식 FM 너무 좋습니다. 작업실에서 그림 그릴 때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광고가 없어서 늘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네, 저희는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경님께서는 주말에 쉬는 것도 아닌데 마음만은 가벼운 금요일입니다. 즐감할게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막상 주말에 바쁜데도 그래도 왠지 금요일이 주는 좀 쉼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주간 고생했다. 금금금. 이번에 들을 곡

생상수의 삼손과 델릴라 가운데 바카넬입니다. 좀 비도 오고 좀 차분해진 그런 마음을 좀 한결 업시켜줄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 6947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어요. 이 곡 처음 듣고 광란 광기를 느꼈는데 제가 맞는 걸까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이교도들의 그 축제 분위기를 이제 묘사한 곡이잖아요. 오늘은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694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생상스의 삼손과 달릴라 가운데 바카날. 다니엘 바렌 부임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이 곡 들으면 광란과 광기가 절로 느껴진다고. 이게 이제 바쿠스의 축제에서 유래한 말이거든요. 술에 취해서 거칠고 아주 광기 어린 모습으로 춤을 추는 이 음악인데요. 삼손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을 잃고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으로 끌려 나오는데 삼손을 조롱하면서 막 파티를 즐기는 이 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뜨겁다고 해야 될까요? 사악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곡이었어요. 3678번 쓰시는 분은 애플 투 애플 출발 FM과 함께 또 생생 클래식 저는 생클파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생생한 플레이리스트가 있는 날이죠. 2부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나갈 텐데요. 오늘의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절반 남은 2026년 신발끈을 고쳐 매며 듣는 클래식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또 연초에 다짐했던 대부분의 일들 다 지키셨나요? 저는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그러려면 저희가 하반기에 좀 더 힘을 내야 하잖아요. 신발끈을 고쳐 매면서 듣는 음악, 어떤 음악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어서 크라이슬러의 집시 카프리스 듣겠습니다. 빌드 프랑의 바이올린과 호세 갈라르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춤곡 2번이었습니다. 작품 46의 두 번째 곡이었고요. 이리즈벨로 흘라베크가 지휘하는 체코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애잔하게 시작해서 격렬하게 빨라지는 춤곡, 그리고 밀당이 제대로인 곡. 그 당시에 청중들도 열광했고 또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곡이죠. 먼저 들으신 곡은 크라이슬러의 집시 카프리스였습니다. 빌드 프랑의 바이올린과 호세 갈라르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5732번 쓰시는 분, 모든 수험생, 부모님, 선생님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고3 수험생을 두신 걸까요? 이제 이 여름을 지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는 시기잖아요. 계속해서 더위에 지치지 않고 또 공부에 지치지 않도록 신나는 음악들 신경 써서 또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윤미님께서는 9월에 이사하시나 봐요. 아, 매물을 살펴보고 있는데 집값이 너무하네요. 슬퍼져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빨리 좋은 그 집도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인연이 있는 집을 꼭 만나시기를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이번에 들을 곡은 라이샤의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듀오입니다. 그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라그로, 린든 왓츠의 바순과 에두아르도 토르비아넬리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5중주 A장조 퀼 581번 가운데 4악장 알레그라토 콘 바리아지오니였습니다. 요즘 또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또 주목받는 젊은 연주자죠. 프랑스 출신의 라파엘 세베르의 클라리넷과 모델리아니 4중주단이 함께 연주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라이샤의 바순과 피아노를 위한 듀오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라토였고요. 린든 와츠의 바순과 에두아르도 토르비아넬리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요즘 기말고사 시즌이에요. 8974번 쓰시는 분. 저희 학교도 오늘 모든 시험이 끝나서 하교하는 학생들의 가벼운 발걸음,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전에 같이 근무하던 학교 선생님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학교마다 학생들이 몰려 나오고 있어요. 학교 다니는 그 모든 시간 중에 그 시험 끝난 날이 제일 좋지 않나요? 방학하는 날이랑. 5940번 쓰시는 분. 또 생클 애청자라고 하셨는데요. 앞에 프로그램에서 현명한 클래식 코너 시작할 때도 잠깐 들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들어봅니다. 아, 그 허명연의 현명한 클래식의 이 코너 음악이군요. 덕분에 또 하나 기억하게 됐네요. 생생 클래식에서 이번 주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세계와 그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초대권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논현동의 플랫폼 L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이번 전시에서는 하루키의 문학, 비문학 작품들은 물론이고요. 그와 함께 오래 일했던 일러스트레이터 안자이 미즈마루의 원화들, 또 하루키가 사랑했던 달리기, 재즈, 위스키 등과 관련된 소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현대미술 작가 5명이 하루키의 작품을 읽고 완성한 신작들도 공개되는데요. 이 전시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선물 신청방에 사연과 함께 신청글 남겨주세요. 총 5분 뽑아서 초대권 2장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진희님께서 하루키의 태엽 감는 새에서 스파게티 삶으면서 좋은 음악으로 추천된 곡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거든요. 성격 급한 지휘자면 설 익을 것 같고 느긋한 지휘면 부드러워지겠죠 하시면서 아바도 지휘의 런던 심포니의 연주가 딱이라고 그러네요 하셨어요. 아바도가 지휘하는 유럽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8분 55초고 말씀하신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9분 15초인데요. 그러니까 20초 정도 조금 더 익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데 진희님은 좀 더 푹 삶은 걸 좋아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로시니아의 도둑같이 서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러시니의 라가짜라드레 도둑같이 서곡이었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는데요. 연호님께서 제가 들어본 바로는 런던 심포니보다는 유럽 최인보 오케스트라 연주가 더 좋았던 것 같으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이제 아바도가 이제 75년에 녹음을 했으니까 그의 40대 때 녹음된 거고요. 유럽 최인보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그 도둑같이 서곡은 89년, 그러니까 거의 90년, 그러니까 15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좀 더 근래의 녹음 음원이라서, 그리고 좀 더 성숙한 아바도의 또 지휘, 15년 사이에 또 연주자, 그 지휘자들의 그 숙성이 더 됐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봤고요. 지연님 오늘도 생생 음악 참 좋습니다. TV가 사망해서 새로 주문 후에 설치를 기다리고 있는데 음악 틀어두기는 되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시끌시끌한 거실이 되겠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잠시 TV에게 주인공 자리를 빼앗아 라디오가 활약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리고 7442번 쓰시는 분은 음악 듣다가 하루키 이야기에 귀가 쫑긋합니다. 하루키의 책을 아주 많이 읽고 음악도 찾아 듣곤 했어요 하셨는데 저희 전시회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나기 전까지 생생클래식 홈페이지로 꼭 찾아오셔서 선물 신청방에 신청글 남겨주시면 돼요. 이어지는 시간은 여러분의 추천곡이 함께하는 금요일 코너 생생한 플레이리스트입니다. 먼저 공지를 전해드리자면 여러분께서 아껴주시는 이 코너가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로 시간을 옮겨가게 됐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건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그럼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잠시 뒤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2분입니다.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함께 엮어서 듣는 오늘의 클래식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클래식 공연도 절반쯤 보고 나면 중간 휴식 시간이 있잖아요. 인터미션이라고 부르고 경기 중간에도 선수들을 위한 중간 휴식 시간인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올해 절반을 넘어서서 7월에 도착해 있는데요.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주제입니다. 절반 남은 2026년 신발끈을 고쳐 매며 듣는 클래식. 중간 휴식 시간

시간에는 생각보다 바빠요. 지친 발을 주무르면서 숨도 좀 고르게 되고 또 제대로 걸어온 게 맞나 점검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다시 잡아봐야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남은 절반의 계획도 세워보면서 이 순간에 어울리는 추천곡들을 받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로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KBS 콩 이용하시면 그냥 댓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생크리 준비한 곡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절반 남은 2026년 신발끈을 고쳐 매며 듣는 클래식. 그 첫 곡은 마스네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입니다. 다니엘 호베 바이올린과 제인 버드의 하프, 취리히 취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마스네의 타이스 가운데 명상곡이었습니다. 다니엘 호베 바이올린과 제인 버드의 하프, 취리히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숙경님도 바쁜 중에 잠시 마음을 멈추게 하는 이 명상곡 행복하네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들어도 참 그게 시간을 잠시 멈춰주는 것 같은 이 곡의 그 평화로운 매력이 있지요. 명근님께서는 오랜만에 콩밭을 뚫어지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감 있는 목소리에 제 마음이 10대 소년이 되어옵니다. 10대, 아, 혈기왕성한 10대로 돌아가셨군요. 그리고 1429번 쓰시는 분은 오랜만에 문자 보내신다고요. 활기찬 지연 씨의 음성은 저의 기분을 항상 업시키네요. 하시면서 전해주셨어요. 이렇게 별 일 없을 때도 그냥 안부자 이렇게 전해주시면 또 저는 그게 또 이렇게 반갑더라고요. 말씀하신 그 곡은 저희가 며칠 전에 함께 들었어서 다른 신청곡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기운 날 것 같습니다.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3번 바흐 작품 번호 1048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준비했거든요.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과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 그리고 이어서 비발디의 두 대의 트럼펫을 위한 협주곡 C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모리스 앙드레와 그의 아들인 니콜라 앙드레 그리고 노르망디 기악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발디의 To the Trumpet을 위한 협주곡 C장조 리옹 537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모리스 앙드레와 니콜라 앙드레 트럼펫, 노르망디 기악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마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었고요. 3번 마흐 작품 번호 1048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과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유진님도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들으니까 남은 6개월도 더 힘차게 지낼 수 있으실 것 같다고요. 최고의 선곡 하셨고, 입학식 같은 느낌도 나고 새로 시작하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또 홈게시판에서 두 대의 트럼펫도 아주 활기차고 좋았습니다 하셨어요. 좀 기운이 나셨나요? 신발끈을 고쳐맬 그런 기분이 좀 기운이 좀 나는 곡들이었죠. 우정님께서는 하루키 전시회 티켓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KBS 회원 가입했어요 하셨고, 태희님도 초등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항상 클래식 FM 고정인데요. 교직원 대상 러닝

싱크로 활동이 있거든요. 요즘은 날씨 때문에 많이 달릴 수 없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책을 서로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전시회 초대권 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서만 신청받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생생클래식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선물 신청방에 사연 꼭 남겨주세요. 이번 전시회 제목이 방금 말씀하신 그 책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따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하루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이제 하루키의 일상을 엿보는 것 같은 그의 모든 취향과 그런 취미 생활을 공유하실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생한 플레이리스트 여러분이 주신 신청곡을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090504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곡입니다. 상반기 느슨했던 마음을 다시 잡아서 하반기에 불태워보자는 의미인데요. 저는 그렇게 뜨거운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뜨거운 곡을 청해 주셨어요. 아, 뜨거워하는 곡.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가운데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끌어오르고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가운데 지옥의 복수심이 내 마음에 끌어오르고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였습니다. 핫뜨거워하는 노래긴 한데 또 너무나도 아름다운 조수미의 목소리로 아, 더 빠져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6947번 쓰시는 분이 가슴을 두드리고 울리는 곡이라고 청해 주셨거든요. 2026년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비발디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G단조 리옹 531번 가운데 1악장을 청해 주셨어요. 알레그로를 파비오 비언디가 지휘하는 에우로페 갈란테 연주로 들으시고요. 병윤님.

님께서 이 곡 들으면 정신이 아주 번쩍 나서 빠르게 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청해 주신 역시 비발디의 4개 가운데 여름 그 가운데 프레스토 3악장 듣겠습니다. 이오나 브라운이 바이올린 연주하고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앤 더 필즈의 연주가 함께합니다.

비발디의 자개 가운데 여름 그 가운데 3악장 프레스토였습니다. 아이오나 브라운의 바이올린과 그녀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비발디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협주곡 G단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파비오 비온디가 이끄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였습니다. 지연님도 와 첼로 소리 너무 멋지네요. 달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캬 시원합니다 하셨는데 나를 나태해진 나를 제대로 채찍질하는 그런 음악들을 골라주셨어요. 정신 번쩍 들게. 9373번 쓰시는 분은 생생 클래식 매일 운전하면서 듣는데 사연은 처음 보내봅니다. 취미로 피아노를 배우고 계시군요. 이제 1년 반이 되어갑니다 하셨어요. 항상 좋은 목소리로 힘주셔서 감사해요 하셨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또 혜신님께서 신발끈을 동여매는데 도움이 되는 곡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신 리스트의 컨솔레이션 3번 준비했습니다. 얼와일드의 피아노 연주고요. 442번 쓰시는 분은 이 곡은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번잡한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오롯이 푸른 나무의 새소리 그리고 깊은 평안만이 남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신청해 주셨나 봐요. 어느 수도원의 정원에서 이 곡인 것 같은데요. 에릭 로저스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합창단이 함께 노래합니다.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캐틀비의 어느 수도원의 정원에서 에릭 로저스가 지휘하는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리스트의 컨솔레이션 위안 3번이었고요. 얼 와일드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아주 성스럽고 경건하고 너무 좋으네요 하셨고 오늘 신청곡들이 롤러코스터네요. 뜨거운 곡, 시원한 곡, 잔잔한 곡 마구마구 섞여있죠. 광식님은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집사람이 외출해서 간만에 대형 빈티지 오디오로 볼륨을 높여 듣는데 너무 좋습니다. 마당에서 커피 내려서 듣는데 은은한 음악이 집바구리 새 날개짓과 아주 조화롭다고 하셨어요. 진짜 좋은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신가 봐요. 제가 침 넘기는 소리도 잘 들린다고 하셨는데 저희 마이크도 참 좋거든요. 제가 애지중지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지도 않은 이 위치에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너무 가까워지면 또 이렇게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날 수 있어서요. 길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66번째 생신이었군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신청곡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좀 차분한 곡들을 들어봤다면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희망찬 곡을 듣겠습니다. 7469번 쓰시는 분, 오늘 기말고사 끝난 학생들이 힘없이 걸어가고 있어요. 위풍당당하게 걸어가도록 이 곡 듣고 싶습니다 하셨고 그리고 명근님도 생각난다고 하셨는데요.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입니다. 조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러시니의 윌리엄 텔 사고 가운데 스위스 군대 행진이었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먼저 들으신 곡은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데 위풍당당 행진곡 들으니까 더 위풍당당하게 걷게 되네요. 수미님, 근데 영일님, 아, 흥에 겨워서 신나하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하셨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채희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러셨군요. 종종 짬 나실 때 지금처럼 들러주시고요. 오늘 끝곡도 역시 6120번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남은 시간을 용기와 희망의 팡파르로 가득 채워보아요 하시면서 아론 코플란드의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 정해 주셨습니다. 유진 오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생생한 플레이리스트는 수요일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조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조명음반 매주 금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토니오 비발디를 대표하는 성악곡이죠. 글로리아 디장주 리옹번호 589, 소프라노 제니퍼 스미스, 낸시 아르젠타, 그리고 콘트랄토 캐터린 윈,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와 합창단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6번 C장조 퀘엘 425, 린츠 전악장을 찰스 맥코러스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백은주 명곡반 오늘 첫 곡은 기욤루케 작품 준비했습니다. 좀 낯선 작곡가지만 또 아시는 분들은 또 프랑스 바이올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거쳐가는 그런 작곡가의 곡입니다. 이 기욤루케는 프랑크 악바의 기대주였죠. 하지만 몇 작품 남기지 못하고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정말 이 프랑크 악바의 주요 인물들은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작품을 보완해서 발표를 하기까지 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로마 대상을 수상했던 그런 그 능력도 있는 기욤루케였고요. 그를 대표하는 곡이 바로 바이올린 소나타입니다. 스승인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욤루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장조, 롤라 보베스코의 바이올린, 자크 장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아르투르 그루미오의 연주도 손꼽는 명연이지만 역시 롤라 보베스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진한 그런 보잉으로 이 르케의 바이올린 소나타의 매력을 10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욤 르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장조, 롤라 보베스코의 바이올린, 자크 장띠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교향곡, 린츠 교향곡, 찰스 맥커라스의 지휘 준비했습니다. 이 맥커라스가 지휘한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맥커라스가 모차르트의 교향곡 전곡을 녹음으로 남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신에 뭐 제임스 레바인이나 제프리 테이트의 명연도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칼 뱀의 고전적인 명연도 있습니다만 시원한 그런 속도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맥커라스의 연주도 들어봐야 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6번 C장조 쾌엘 425 일명 린츠, 찰스 맥커라스가 지휘하는 스코티쉬 체인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6번 C장조 쾌열 425 린츠 전악장 찰스 맥코러스가 주요하는 스코티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자크 오펜바흐의 하늘의 두 영혼 작품 번호 25 라파엘라 그로메스의 첼로 율리안 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자크 오펜바흐의 하늘의 두 영혼 작품 번호 25, 라파엘라 그로메스의 첼로, 율리안 림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집중 감상곡 비발디의 글로리아 리옹 번호 589로 넘어갑니다. 이 곡은 전례에 따른 그런 작품은 아니죠. 글로리아만 독립돼서

30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독특한 글로리아입니다. 비발디 개인의 어떤 그 신심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발디가 성악 작곡가로서도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고요. 힘찬 합장과 서정적인 아리아, 또 폴리포닉한 서법과 호모포닉한 서법, 극적인 패시지에 또 전원풍의 차분한 패시지, 비발디는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대비시키면서 풍부한 그런 세계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합창음악의 전형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글로리아 디장쇼 리용번호 589, 소프라노 제니퍼 스미스, 낸시 아르젠타, 그리고 콘트랄토 캐더린 윈, 트레버 피노크가 주요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글로리아 디장쇼 리옹본 589,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합창단 그리고 여러 솔로이스트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전주국가 부가 F단조 바흐 작품 번호 857 로잘린 툴에게 피아노 연주입니다. 1950년대 초반 모노 레코딩입니다.

1950년대 초반 모노 레코딩 전해드렸습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베 5집 1권 가운데 전주곡과 푸가의 부단조 바흐작품 모노 857 로젤린 툴에게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명은진 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박물관 유리 진열장 앞. 어떤 이는 스치듯 지나가고 어떤 이는 걸음을 멈춥니다. 누군가는 하루 만에 둘러보고 또 누군가는 찬찬히 일주일간 머뭅니다. 그러니 박물관에 가봤다는 말의 깊이는 저마다 다르겠죠. 같은 것을 보았다고 해도 마음에 담아오는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박물관 유리진열장 너머에 놓인 시간. 서두르는 사람에게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오래 머문 이에게만 천천히 열리고 그만큼만 자신을 허락할 테니까요. 그래서 잠깐 보고 지나치는 사람과 오래 머무는 사람이 보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것도 이와 같겠죠. 공을 들이는 시간에 정비를 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머문 시간만큼 열리는 거니까요.

테오 마케벤의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아름다웠죠. By the advice, Imo Susan. 베를린 코미디언 하모니스트의 노래 오늘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노래 날개 위에 생방송 시작했고요. 그러고 보면 1년 365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음악을 듣는다는 거, 그렇게 켜켜이 시간을 함께 쌓아 나간다는 게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오늘 하루만큼 여러분과 마음이 더 열리고 서로 더 가까워지길 바라면서 한 시간 편안한 노래들 채워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안디 프로이드의 기쁨에 붙여 쾌열번호 53번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소피 카르토이저의 노래고요. 오이겐 아스티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베토벤의 아델라이데 작품 46번 테너 프리츠 분돌리히의 노래였고요. 호베르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앞에서는 모차르트의 기쁨의 부처 쾌열번호 53번 소프라노 소피 카르토이저의 노래 오이겐 아스티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노래 날개 위에 들으면서 봄눈 녹듯이 스르르 녹네요. 김계수님. 어떡해요. 마음의 열기를 좀 식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북유럽의 시원한 바람 어떨까요? 다음 곡으로 좀 삭혀보시길 바랍니다. 노르웨이의 작곡가 올라 야일로의 로즈 보내드립니다. 로열 할로웨이 합창단입니다.

오늘도 덥네요. 그래도 주말 앞두고 가벼운 마음이에요. 박봉룡님. 노르웨이 이어서 핀란드까지 다녀오셨는데 두 곡으로 좀 시원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오스카 아메리칸도 그대는 아직도 그 성가를 기억하는가. Do you remember still that him? 들으셨어요. 바리톤 요르마 슌리넨과 타피올라 콰이어가 함께했고요. 앞에서는 올라 야일로의 로즈였습니다. 로열 할로웨이 합창단의 목소리 들으셨어요. 4시 25분 향하고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듣고 계십니다.

주말 앞둔 금요일 또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네요. 가방 메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곡이었어요. 웅산의 나는 바람이어라, 웅산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뭐 아무 계획이 없어도 훌쩍 그냥 가까운 데라도 바람 쐬고 오시는 거 어떠세요? 저도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펀키엘리의 오페라 라지오 컨다 가운데서 두 곡 골랐습니다. 일막 치에카의 아리아, 보체 디돈나 오단젤로, 여인의 음성인가 천사의 음성인가, 메조소프라노 올가 모로디나의 목소리고요. 이어서 2막 엔초의 아리아, 치엘로 에마르, 하늘과 바다 전해드리죠. 이 곡은 테너 프랑코 코렐리가 부릅니다.

폰케일리의 오페라 라조콘다 가운데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2막 엔초의 아리아 하늘과 바다였어요. 테너 프랑코 코렐리의 목소리 프랑코 페라리스가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고요. 앞에서는 1막 치에카의 아리아였죠. 여인의 음성인가 천사의 음성인가 메조소프라노 올가 보로디나가 불렀고요. 카를로 리치가 지휘한 웨일스 국립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해외여행 와서 간만에 콩 열고 듣고 있어요. 여기 영국 런던입니다. 3145 쓰시는 분. 오, 런던은 지금 아침이죠. 8시 반 그쯤 됐을 것 같은데 여행 중에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더 감사하네요. 편안한 아침 이 곡으로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깡틀루브의 오베르뉴의 노래 중에서 바일레로 전해드립니다.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의 목소리입니다.

칸틀루브의 오베르뉴의 노래 중에서 바일레로 전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의 노래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가 함께했습니다. 노래의 날개 위에 듣고 계시고요.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드리죠.

캐나다 밴쿠버 근처에는 트레일 와투스라는 원주민 공동체가 있습니다. 트레일 와투스는 만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만은 밴쿠버를 세계적인 항구도시로 만든 천혜의 자연항 머라드만을 말합니다. 1792년 이곳을 탐사한 영국 해군장교 조지 밴쿠버가 동료 해군장교 해리 머라드 니엘의 이름을 붙인 곳이죠. 머라드만은 태평양 바닷물이 육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형성된 만으로 깊은 바다와 완만한 해안, 울창한 침엽수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트레일 와투스 사람들, 자신들이 버라드만의 주인이 아니라 버라드만을 돌볼 책임을 진 존재라고 여깁니다. 연어를 잡고 조개를 채취하던 생명의 바다, 카누를 타고 이웃과 공동체와 오가던 길, 전설과 의식이 이어져 온 삶의 터전. 그들은 오랫동안 바다와 숲을 삶의 일부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트레일 와투스 공동체 추장 칩 댄 조지는 자연 속에서 얻은 삶의 지혜를 담은 책 내 마음은 벅차오른다를 펴냈습니다. 자연 앞에서 충만해지는 마음, 생명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담아낸 작품집이죠. 표제작인 내 마음은 벅차오르네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무들의 아름다움, 부드러운 공기, 풀향기가 내게 노래한다. 산의 메아리와 천둥소리, 바다의 리듬이 내게 노래한다. 모든 것에는 노래가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벅차오른다. 조용히 귀 기울이며. 희미한 별빛, 아침의 신선함, 꽃잎의 이슬방울이 내게 노래한다. 불꽃의 강렬함, 달콤한 꿀맛, 햇살의 흔적이 내게 노래한다. 모든 것에는 노래가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벅차오른다. 조용히 귀 기울이며. 시냇물의 속삭임, 바람의 숨결, 독수리의 비행이 내게 노래한다. 황금빛 가을 낙엽, 수정처럼 맑은 눈송이, 푸르게 피어나는 봄이 내게 노래한다. 모든 것에는 노래가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벅차오른다. 조용히 귀 기울이며. 아이의 웃음소리, 부모의 사랑, 가족의 유대가 내게 노래한다. 고대의 모든 것들이 내게 노래한다. 고향의 목소리, 영원한 대지와 돌, 영원한 생명의 영혼이 내게 노래한다. 모든 것에는 노래가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벅차오른다. 조용히 귀 기울이며. 치프 댄 조지에게 자연은 풍경이 아니라 늘 말을 걸어오는 생명의 벗이었습니다.

이 시에 감동을 받은 캐나다의 합창 작곡가 루스 워슨 핸더슨. 자신이 받은 감동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합창곡이 바로 내 마음은 벅차오른다, My Heart Soars입니다.

트레이 와투스의 주장 치프댄 조지가 자연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벅찬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루스 왓슨 핸더슨의 합창곡으로 만나본 내 마음은 벅차오른다 My Heart Soars 였습니다. 토론토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토론토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캐나다 민요를 한 곡 더 붙여드릴게요. Savory, Sage, Rosemary 그리고 Time 들어보시죠.

캐나다 민요 Savory, Sage, Rosemary and Thyme 토론토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이제 금요일 끝곡 전해드릴 텐데요. 마르티니의 Blessed Amor, 사랑의 기쁨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베니타 발란테와 바리톤 토머스 알렌, 샤론 이스빈의 기타 연주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승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꽃들의 잎은 가시로 변한다. 바람이 불면 모래와 먼지만 자욱이 날아다닌다. 나라는 사막을 견디려고 모든 꽃들이 타고난 잎을 버린다. 이선영 시인의 선인장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사막이라면 이 마음에 들어오는 꽃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가시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 가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먼저 찌르게 되지 않을까요? 마음에 꽃을 피우고 싶다면 무작정 꽃부터 심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야겠죠. 꽃밭이 될 땅을 먼저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에 날아온 씨앗들이 자라서 어느새 꽃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보연 작곡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첫 곡을 함께 하시죠. 국악 앙상블 아라연의 연주입니다.

김보연 작곡 우리들의 이야기 국악 앙상블 아라연의 연주 오늘 FM 풍요마을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이선영 시인의 선인장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내 마음이 사막일 때 마음속 꽃들은 모두 살아남기 위해 가시로 변하고 또 선인장으로 변해서 나를 찔러댄다고 시인은 말했는데요. 정신없이 사는 사이에 마음이 사막이 돼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마음의 모래바람만 불고 있지 않은지 가끔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조용욱 작곡 꽃이 지기로 순이 바람을 탓하랴 이어드리죠. 꽃별의 해금과 유흥열의 기타 이건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람은 지동치듯 불고 굳은 비는 붙듯이 온다. 논정의 거루님을 오늘 밤 서로 만나자 하고 판첩 쳐서 맹서 받았더니 이 풍우 중에 제 어이오리 진실로 오기 곧 울량이면 연분인가 하노라. 여창가구 우조 우락 바람은을 피아노 반주와 함께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연분. 하윤주의 노래, 전지현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내드린 곡은 조용욱 작곡 꽃이 지기로 쏘니 바람을 탓하랴, 꽃별의 해금과 유흥렬의 기타, 이건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리죠.

나는 알 수가 없구나. 굶주린 백성에 대한 관리들의 농간은 없는지, 곡식을 나누어 줄 때 백성들이 과연 혜택을 제대로 받는지, 질병을 앓는 이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는지, 그저 모든 것이 내가 겪는 일처럼 마음이 아플 뿐이다. 이 글은 조선의 왕 정조가 쓴 겁니다. 과연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지, 나라에서 만든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든 것이 궁금하다고 했죠. 그래서 각 지방에서 근무했던 신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연한 박지원도 지방관으로 일하다가 서울로 왔을 때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왕의 질문에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과거 시험에는 책문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정치에 관한 계책을 물어서 답하게 하는 시험인데, 정조가 직접 출제한 문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환곡은 곡식이 흔해도 내어주고 곡식이 귀해도 거두어드린다. 곡식값이 올라도 거두어드리고 값이 내려도 내어준다. 풍년인지 흉년인지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 처음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문제에 수험생들은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평소에 백성들이 겪는 일을 눈여겨보고 고칠 점을 생각해보았던 이들만이 답을 제대로 쓸 수가 있었겠죠. 정조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 정말 밤낮으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정조가 남긴 말 조금 더 읽어볼까요? 들판은 늘 돌아보고 가난한 백성들을 살피며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농번기에 토목공사를 일으키지 않는 것, 세금을 적법하게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고을 수령의 책임이다. 내가 곧 어사를 파견할 것이니 그저 의례적인 말이라 여기지 말라. 궁궐이 깊다고 해서 내가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다.

0: 오늘 천년의 향기 수룡음 농 박인기의 피리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어사 출도 대목 듣겠습니다. 오정숙의 창과 김청만의 북장단입니다.
1: 그때 어사또가 본관 사또 생신 잔치날 참석을 하였구나. 한참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그때 폐읍팔이 폰 사람 하나 칠청에 달려들어와 무슨 문서 내어놓고 말없이 나가거늘 아전들이 들고 보니 어사또 비간이라. 아전들이 질색하여 동원에 달려들어와 어사또 비간 올리오. 올려놓으니 좌상에 모인 수령내는 혼이 없고 본관은 비간을 피워보라 할지 없던 수전증이 절로 생기겄다. 남은 부사 진집 개탁이라 허였거늘 또 떼어보니 허였으되 본부 수리 각 장색 진일 감색 작가 뇌수호고 거행 형리 성명을 삭직 보래 의당사라. 이리 되어 어사 출도를 붙이는디 동원이에 들썩들썩 각청이 뒷로굴째 본부 수리 각 장색 진을 검색 작한 뒤수고고 그행 형의 성명을 보한 현호 삼공연 부르고 삼행수 불러라.

선 고량을 신칙하고 동원의 수레차로 감색을 자정하라. 불러서 갖고 하기 제쪽 도손 불러 철총이 고류냐 천대동색 불러 소미가 줄이고 군색을 불러 군목 가가먹어 이책에 불러서 큰 소를 잡히고 공방을 불러서 재물을 단소 수로를 불러서 거의도 신칙 사정이 불러서 옥수를 단속 예방을 불러 고기를 단속 고구 행속이 불러서 기생을 단속하여라. 성종이의 뒤노할제 좌상이 보인 수렴내로 혼돌 불신이 되어 앉았들 모두고 이리 저리 다니면서 사롱 진본대로 귀에 대고 속은 속은 이제 남은 절단 났소. 우리 여기 있다가는 삼배랑 맞기 쉬울 테니 어서서 떠납시다. 사또님은 앉았다 일어서며 지지개를 부을끈 아 잘 먹었다. 어찌 이리 좌석이 섬뜩하오. 여보 본관자 내 잘 얻어먹고 잘 놀다 잘 가오마는 원 좌석이 이리 섬뜩하니 이런 낙흥이 없어 그랴. 보두각이 물색 모르고 허사돋게 보아큰다. 아, 이 사람 너무 인사야. 잘 가든지 못 가든지 이 난리통에 신사는 무슨 놈의 신사여. 어사뚜거이 없어 본관을 물끄러이며보면 그럴 일이오. 그러면 우리 조금 있다가 또 만나봅시다. 뜰 아래 내려서서 좌우구를 살펴보니 정패 욕졸 수십 명이 장사꾼으로 재림새를 오고 패랭이를 숙여 쓰고 구경꾼한테 섞여 드물이 듬성 들어서 어사또를 바라본다. 그때 그 어사또님 사문 밖으로 나가면서 눈 한번 긴쩍 부채째 깔딱 발 한번 툭 구르니 정패 욕졸이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변장을 하는 정산적을 입고 홍건대를 띠고 패랭이를 벗고 홍열립을 쓰고 사면에서 우르르르르르 삼문을 후다

여름 날이 불이 붙다 가삼이 다 타는 거네. 가급수령에 덕을 잃고 당근 바람 벗은 발로 태소읍 부르다는 하면 통일한 공산계 급창 당근 조선을 집어내던지고 병부 입으로 몰고 허리그리 실근 달아났죠. 군복령장 통이 읽고 수박 들고 달아나고 담양호사 가서 읽고 방석 쓰고 달아나고 순창군서 당근 읽고 화관 쓰고 달아날지 임신 현감은 창의 읽고 몸돌이 입고 달아나고 순천부사는 겁 나고 술도 취하여 가락으로 도망쳐 올라가 간 무자이다 우주머 눈에 밑에 있던 하인들이 오존 배랑 맞으면서 아프 겁결이 하는 말이 요사이는 하느님이 비를 끓여서 날이나 보다. 본관이 덕을 잃고 골방으로 들어가다가 구멍에다가 상토를 받고 갓내어라 신고 가자 신발 내라 쓰고 가자 말내어라 신고 가자 창을 잡아라 타고 가자 문 들어온다 바람 다쳐라 요강 말았다 고짐 들라 물 마르니 목 좀 넣어 다시 벌떡 일어나 통에도 목을 부여잡고 벌벌벌 떨며 통이 난 날 살려라. 역졸이 날 찾거든 모른다고 해라.

부실은 너희가 하고 천하무대한 공방시켜 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갇힐 때가 부러지고 징용동에 떠나갈 때 발목 뛰고 발상은 채 정동 다려나고 불쌍하다 관로 사렴 눈 빠지고 박 터지고 코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달밑이 없어지는 상 터지고 나를 하면 난리 났다. 주양보이 잔치 좌중할 빵치고 바수런데 금병 수병 산수병과 수십자 괴자쌈과 양치에 대한 통계 쟁반 접시 대압 솔병

젠더는 발벌인 채 나른하고 어? 관비는 밥상 열고 물통이고 늘어보며 사도님 세수 잡수시오. 공방은 자리에 잃고 멍석마라이오 베끼고 멍석하게 조절을 모그르고 아이고 이놈의 자리가 어찌 이리 무거우냐. 사정 나발 잃고 주먹쥐고 홍영 홍영 홍영 운봉은 덕을 잃고 말을 꾹꾹로 집어타고 뻗다 급창아 이 말 좀 보아라. 이 말이 운봉으로는 아니 가고 남은 의사도 계신 대로만 뽀뚱뚱뽀뚱가니 아멘 사또가 축잔 축제 뽀뚱나 보다. 왔다 급창아 이 말 좀 보아라. 급창이 너걸 읽고 들쏨달쏨 꼼짝달싹을 못하고 아이고 사또님 말을 거꾸로 타사오니 속히 내려 옳게 타십시오. 왔다 이놈아 이 난리통에 언제 말을 옳게 타.

주시고 나리던 새도 아니 날벼 산천초목도 버리 버리더니 무서워.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어사 출도 대목 듣고 왔습니다. 오정숙의 창과 김청만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 FM 풍류말 우리와 우리가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김영재 작곡 도라지 그 산천 함께하시죠. 김영재의 17원 가야금, 박영호의 대금과 장덕화의 장구장단입니다.

편도나무여, 나에게 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나? 그러자 편도나무는 활짝 꽃을 피웠네. 이것은 카잔차키스라는 시인의 편도나무란 제목의 글이다. 편도나무는 아몬드라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다. 그냥 꽃이 피어난 편도나무를 보고 시인의 마음이 동하여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보고 또 그렇게 기록한 것이 이 시다. 모든 것이 시인의 자작극이란 말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물의 발견이고 영감의 세계고 영혼의 전원이다. 나태주 시인의 산문집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중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어느 그리스 시인은 아몬드 나무에 꽃이 핀 것을 보고 나무가 신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그저 꽃을 피웠을 뿐인데 시인은 나무의 대답을 들었다고 했죠. 그게 말하자면 자작극이라고 나태주 시인은 말한 것인데요. 사람들은 그냥 꽃이 피었구나 하고 생각할 텐데 나는 꽃을 통해 신의 소리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시인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술가는 다들 그렇게 멋진 자작극을 벌이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나 가끔은 그렇게 해롭지 않은 아름다운 자작극을 좀 펼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늘 보는 풍경에서도 좀 다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좀 더 반짝거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무, 풀, 햇빛, 그리고 바람, 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매일 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신창열, 김주리 작곡, 바람은 봉봉. 신창열의 노래, 그림의 연주, 오늘 FM 풍류말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일상 속의 작은 멋과 풍류 이야기, 풍류 오늘을 거닐다 끝으로 나눠봤네요. 여름 장마, 아마도 모두가 비슷한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고 있겠죠? 주말 앞둔 금요일. 습도 높은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우리 마음만은 적당히 촉촉하고 또 적당히 보송보송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풍성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FM 풍류마을,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자동인형처럼이라는 표현 다음에는 아마도 부정적인 내용이 연상되기 쉽겠죠.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니까요. 하지만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하루키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 소리를 타닥타닥 냈다고 합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특별한 생각도 없이 고도의 최면 상태를 유지하듯 매일 그런 리듬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운 다음 대여섯 시간 동안 원고지 20장 분량의 글을 쓴다고 하네요. 하루키는 이 상태를 자동인형처럼 만드는 과정이라고 써놓았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정돈된다는 건 그 사람이 평생 그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동인형처럼이라는 말이 뭉클할 수도 있구나 싶네요. 금요일 저녁이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마음과 태도는 어떤 것일까? 금요일 저녁도 새로운 시선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도 바흐의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가운데 프렐루드였습니다. 미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였고요. 두 번째 들으신 곡은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와 푸가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846 가운데 푸가를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의 편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존 루이스의 피아노, 로버트 댄의 비올라, 하워드 콜린스의 기타, 마크 존슨의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이야기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광적인 음악 애호가로 알려져 있죠.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과 에세이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재즈곡들 가운데 My One and Only Love 전해드리죠. 이 곡을 조니 하트만의 목소리 그리고 존 콜트레인 콰르테트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Day by Day였어요. 브라질의 재즈 가수이자 피아니스트인 엘리아니 엘리아 씨의 노래와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Day by Day는 원래 1945년에 조 스태포드가 불렀던 곡이고 프랑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도 많이 익숙한 곡이죠. 오늘 브라질의 엘리아니 엘리아 씨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My One and Only Love. 이 곡 역시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가 생각나는 곡이기도 하죠. 이 곡을 조니 하트만의 목소리, 존 콜트레인 콰르테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리즈님께서 정하신 곡을 전해드리죠. 손글씨는 아니지만 예쁜 종이에 장미꽃 그림과 함께 인쇄해서 보내주신 신청곡 사연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르꽁트 들릴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들을 여러 곡을 언급하면서 이 곡을 특별히 좀 길게 설명해 주셨네요.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송가 3권에 등장하는 시골 여인의 이름을 빌려와 마치 님프와 같은 숲속의 처녀를 새롭게 창조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꿈결 같은 이 노래와 딱 맞는 본인의 이상향에 가까운 연주는 아직 못 만나서 아쉽다고도 적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추천해 주신 음악 함께 들어보죠. 앙리 듀파크라는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활동했던 프랑스 낭만주의 작곡가의 곡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르꽁트 들릴이라는 19세기 프랑스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입니다. 제목이 피딜레라는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을 뜻하는데요. 앙리 듀파크의 이 곡을 독일의 소프라노 크리스티안 카크의 목소리 그리고 다윗 아프감이 지휘하는 밤베르크 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 작품 번호 50이었어요. 이 곡을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아드리앙 베르숑이 지휘한 파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앙리 듀파크라는 프랑스의 작곡가의 곡, 르콩테 드 릴레 시, 피딜레의 곡을 붙인 가곡, 피딜레. 이 곡을 소프라노 크리스티안 카르크의 목소리, 다비드 아프감이 지휘한 반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위스키 온더락 하고 싶지만 얼음물 마시며 일하고 계신다고 사연 보내시면서 신청하셨던 곡 오늘 전해드리죠. 6947번 쓰시는 분인데요. 몰도바입니다.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연주 몰도바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포르투갈의 파두였습니다. 페르난도 마시아두 수아레스라는 가수인데요. 포르투갈의 파두 싱어송라이터이자 또 시인이기도 하고 법관이기도 합니다. 그의 곡 가운데 직접 작사 작곡하고 불렀는데요. 발라다 다 데스피디다 이별의 발라드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1987년 라이브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가들이 만나면 늘 멋진 일이 펼쳐집니다. 스웨덴 출신의 성악가 안소피 폰 오테르와 영국 팝의 거장 엘비스 코스텔로가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꽃다발로 시작된 우정과 존경의 역사가 있었죠. 1989년에 엘비스 코스텔로는 베를리오즈의 오페라 파우스트의 겉벌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때 안소피 폰 오테르의 노래를 처음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목소리와도 다른 차별된 감동을 주었다고 표현했죠. 그 후 엘비스 코스텔로는 안소피 폰 오테르의 공연이 있을 때마다 축하와 존경의 의미로 꽃다발을 보냈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난 뒤 두 사람은 스톡홀름에서 만나게 되죠. 1996년에 스톡홀름에서 열린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콘서트 무대에 함께 선 두 사람은 꽃다발로 쌓은 에피소드 덕분에 급격히 친해졌고 함께 음반을 만드는 일까지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의 준비 끝에 두 사람은 2001년에 For the Stars라는 음반을 발표하게 됐죠. 이 음반의 내지에는 엘비스 코스텔로가 쓴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무려 2년 동안 두 사람은 편지와 카세트 테이프를 우편으로 주고받으며 앨범에 넣을 후보곡들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수록된 곡 중에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특별히 사랑하는 메들리곡 Broken Bicycles Junk가 있고 비틀스의 For No One이 있고 스웨덴 그룹 아바의 Like an Angel Passing Through My Room도 있고 니나 시몬의 노래로 깊은 인상을 남긴 The Other Woman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와 영국 대중음악의 거장이 함께 만든 음반. 안소피 폰 오테르는 솔직하게 두려움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음반은 클래식의 우아함과 팝의 대중성이 완벽하게 결합한 품이 있는 크로스오버라는 찬사를 받았죠. 오늘은 이 음반에서 The Other Woman을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대에 활동했던 여성 작곡가 제시 메이 로빈슨이 만들고 재즈의 거장 사라 본이 처음 불렀던 곡이죠. 이 노래에 특별한 생명력을 불어넣은 건 니나 시몬이었고요. 오늘은 안소피 폰 오테르의 우아한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The Other Woman은 누구의 목소리로 듣는가에 따라 참 다른 느낌을 줍니다. 가장 먼저 이 곡을 부른 사라 번의 버전도 좋지만 이 곡의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은 가수는 니나 시몬이었죠. 1959년에 이 곡을 녹음한 니나 시몬은 마치 혼잣말을 하듯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쓸쓸하고 참담한 마음을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주듯 나직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었죠. 안 소피 폰 오텔의 노래는 더 담담한 독백처럼 들리죠. 니나 시몬의 소울을 기품 있게 재해석한 분위기는 마치 안 소피 폰 오텔가 들려주는 한 편의 모노드라마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어떤 풍경이 그려지고 남의 이야기도 슬픔의 밀도를 낮춘 내 이야기처럼 스며드는 풍경. 조금 외롭고도 분위기 있는 금요일 저녁 풍경과 닮았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안 소피 폰 오테르가 부른 The Other Woman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클래식 성악가의 크로스오버 곡 한 곡 더 전해드리죠. 조지아 온 마이 마인드를 독일의 베이스 바리톤 토마스 크와슈토프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베이스바리톤 토마스 크파슈토프가 지난 2010년에 재즈 앨범을 발표했죠. Tell It Like It Is라는 제목의 음반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Georgia on My Mind를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비틀스의 두 곡을 변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Here, There and Everywhere였죠. 1968년 곡, 이 곡을 브래드 멜다우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2020년 9월 파리 라이브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Let It Be였죠. 이 곡은 몬테네그로 출신의 클래식 기타리스트인 밀러 시카라다글리치의 연주 그리고 그레고리 포터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9472번 쓰시는 분 문자로 정하셨는데요. 오랜만에 신청합니다. 얼마 전 영화 음악 소개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음악 영화 사이더 하우스의 엔드 크레딧스를 세금에서 다시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네,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곡이죠. 라세 할스트롬 감독의 영화 사이더 하우스 OST에서 영화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 아카데미 각색상과 또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어요. 그 배우는 바로 마이클 케인이었죠. OST에서 엔드 크레딧스, 영국의 영화 음악가인 레이첼 포트만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미국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폴 카다르의 곡이었는데요. Miracles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에는

솔트레이크 어린이 합창단의 코러스가 함께 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라는 영화였죠. 제임스 엘 브룩스 감독, 잭 니콜슨과 헬렌 헌트 주연의 영화였고, 이 두 배우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수상했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OST에서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영국의 그 유명한 시리즈 영화가 있었죠. 몬티 파이튼 시리즈 가운데 Life of Brian에 나오는 곡인데요. 이 곡을 한스 짐머가 편곡하고 프로듀스했고요. 노래는 아트 가펑클이 노래했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영화 사이더 하우스 OST에서 엔드 크레딧스, 영국의 영화음악가 레이첼 포트만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엘비라 마디간의 테마로 사용되면서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곡이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헬 467 가운데 2악장 안단테입니다. 이 곡 오늘은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헬 467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들으셨습니다.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윈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3356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요. 8살, 5살 두 딸과 함께 듣고 있어요. 첫 아이 태교하면서부터 들었는데 벌써 이렇게나 컸네요. 모두 귀 쫑긋하고 있답니다 하시면서 뮤지컬 곡을 정하셨네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Think of Me, 크리스틴과 라울, 뭐 크리스틴의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뮤지컬 넘버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렌트의 곡이었어요. 조나탄 라슨이 작곡한 1996년에 초연된 록 뮤지컬이죠.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의 이야기를 현대 뉴욕으로 가져와서 무대에 올린 작품이죠. 이 렌트 가운데 가스펠 스타일의 넘버죠. Seasons of Love 전해드렸습니다.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캐스트와 스티비 원더가 함께한 버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오페라의 유령 안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가운데 Think of Me,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였는데요. 스티브 바튼의 목소리도 살짝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가 아주 긴 무렵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면 날이 어둑해질 무렵이 됐죠. 긴 복도 끝에도 어둠이 내려앉는 시간입니다. 한 건물을 이루는 수많은 구조와 형태 중에서도 복도라는 공간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복도는 어쩐지 시를 품은 공간 같고 철학적이기도 하죠. 수도원마다 긴 회랑을 둔 것도 어쩌면 복도나 회랑이라는 구조가 사유의 공간이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축의 복도가 처음 등장한 건 1597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복도가 없던 시대에는 왕의 거처에도 귀족들이 무시로 드나들고 하인들도 자꾸 드나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다른 공간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방과 방 사이를 지나야 했으니까요. 복도가 생기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사생활을 갖게 됐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추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학창시절의 복도에선 참 많은 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복도에 난 창문으로 친구의 교실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고 복도에서 만나고 헤어지던 친구들의 추억,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걷던 복도의 기억들도 있죠. 복도식 아파트가 대세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많은 영화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다가 문득 어린 시절은 복도가 없는 짓 같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정을 여과하는 일에 서툴러서 마음이 벌컥 아무 방이나 문을 열었던 시절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든다는 건 긴 복도를 가진 집에 사는 일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긴 복도를 걷는 사이에 마음의 부스러기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복도를 가진 집. 집을 나설 때의 긴장감과 집으로 돌아올 때의 고단함이 복도에 한 줌씩 떨어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하루에 한 번쯤 마음을 내리고 긴 복도를 걸어봐야겠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차오르고 가라앉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면 연꽃이 핀 연못처럼 마음이 고요해질지도 모르죠. 무겁거나 혹은 장마의 습기를 견뎌야 할 7월엔 수도원의 회랑처럼 긴 복도로 마음을 자주 내보내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서는 복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덥고 습한 7월엔 수도원의 회랑 같은 긴 복도로 마음을 자주 내보내야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Sacred Place였어요. 성스러운 곳, 성소라는 의미죠. 랄프 타우너, 미국의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또 여러 악기를 다루는 뮤지션이죠. 랄프 타우너의 기타 연주였는데요. 이 랄프 타우너와 파울로 프레즈가 함께한 음반 기아로스쿠로라는 2009년 음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클로딘 롱쉐가 노래하는 I think it's gonna rain today입니다.

랜디 뉴만이 작사 작곡한 곡이죠. I think it's gonna rain today. 클로딘 롱쉐의 노래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토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일 스위스 빈터투어 슈타트하우스 콘서트홀에서 펼쳐진 뮤직 콜레기움 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킷 암스트롱이 연주하는 파이어의 스페인 정원의 밤, 로벨토 곤살레스 모나스가 지휘하는 파이어의 삼각모자 모음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뮤직 콜레기움 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지난 4월 1일 음악회는 스페인 작곡가 마누엘 데 파야의 곡들이 중심이 됩니다. 지휘는 스페인 출신의 지휘자 로벨토 곤살레스 몬하스가 맡았는데요. 몬하스는 이번 공연 연주를 맡은 뮤직 콜레기움 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리시아 심포니의 음악 감독이기도 한데 이번 공연 첫 곡으로 먼저 파야의 곡으로 파야의 허무한 인생 중에 서주와 춤곡 연주합니다. 로벨토 곤살레스 모나스가 지휘하는 뮤직 콜레기움 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마누엘 데 파야의 허무한 인생 가운데 서주와 춤곡 들으셨습니다. 로베르토 곤살레스 몬하스가 지휘하는 뮤직 콜레기움 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4월 1일 스위스 빈터투어 슈타트하우스 콘서트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 듣고 계신데요. 다음 곡 역시 파야의 곡입니다. 피아니스트 킷 암스트롱의 협연으로 파야의 스페인 정원의 밤이 연주되는데 이 곡은 1915년에 완성이 됐고 스페인 음악의 개성이 가득 담긴 작품입니다.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 지방의 춤곡 리듬이 사용됐고요. 또 동양적인 집시 음계가 사용됐기 때문에 좀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리고 피아노의 역할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일종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의 3악장 구성이고 각 악장마다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1악장은 헤네랄리페에서 2악장은 멀리서 들리는 춤곡, 3악장 코르도바 산의 정원에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마누엘 데 파야의 스페인 정원의 밤 전악장을 킷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 로베르토 곤살레스 몬하스가 지휘하는 뮤직 콜레기움 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마누엘 데 파야의 스페인 정원의 밤을 들으셨습니다. 1악장 헤네랄리페에서 2악장 멀리서 들리는 춤곡, 3악장 코르도바 산의 정원에서까지 전곡 모두 들으셨는데요. 피아노 연주의 킷 암스트롱, 그리고 로벨토 곤살레스 몬하스가 지휘하는 무직 콜레기움 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한 킷 암스트롱은 참 독특한 이력의 음악가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고 커티스 음악원과 영국의 왕립음악원에서 음악을 공부했고요. 7살 때 체프먼 대학에서 작곡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는 물리학을 공부했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는 화학과 수학, 그리고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는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파리 제6대학에서 순수 수학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이렇게 음악과 수학, 과학에 모두 천재적인 자질을 보이는 인물은 흔치 않죠. 피아노 연주도 아주 뛰어난데요. 서울시향과도 협연한 적이 있었죠. 참 그 작품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킷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가 아주 돋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듣고 계신 지난 4월 1일 스위스 빈터투어 공연에서 킷 암스트롱은 특별한 앙콜 연주를 선보입니다. 방금 그가 연주한 파야의 스페인 정원의 밤에 대한 즉흥 연주를 들려줍니다. 킷 암스트롱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피아니스트 킷 암스트롱의 앙콜 연주 들으셨는데요. 파이어의 스페인 정원의 밤에 대한 즉흥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일 스위스 빈터투어 슈타트하우스 콘서트홀에서 열린 뮤직 콜레기움 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파이어의 스페인 정원의 밤 전곡 연주에 이어서 즉흥 연주까지 선보인 킷 암스트롱. 이번 공연 후반부에는 또 합시코드 연주까지 들려줍니다. 파이어의 합시코드 협주곡에서 합시코드를 연주하는데요. 이제 감상하실 파이어의 합시코드 협주곡은 1926년에 작곡됐습니다. 짧지만 밀도가 높고 현대적이면서도 스페인 바로크 음악의 향취가 살아있는 곡입니다. 합시코드와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가 함께 연주하는 곡이기 때문에 실내악곡 같은 작품이고요. 스페인의 민속적인 색채가 절묘하게 섞여있는 곡입니다. 자, 그럼 마누엘 데 파이어의 합시코드 협주곡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렌토, 3악장 비바체 들으시겠습니다. 킷 암스트롱의 합시코드 연주, 뮤직 콜레기움 윈터투어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입니다.

마누엘 데 파야의 합시코드 협주곡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합시코드 연주의 킷 암스트롱 그리고 로베르토 곤살레스 몬하스가 지휘하는 뮤직 콜레기움 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 역시 파야의 곡입니다. 파야의 삼각모자 모음곡이 연주되는데요. 삼각모자라는 작품은 1919년 7월 22일에 런던에서 디아길레프의 러시아 발레단에 의해서 초연된 발레 음악입니다. 안달루시아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방앗간집 부인에게 구애한 늙은 시장의 익살스러운 이야기를 주제로 합니다. 여기서 삼각모자라는 것은 시장이 쓰고 있는 모자인데 권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삼각모자를 쓴 시장이 방앗간집 부인에게 반해서 어떻게든 부인을 차지하기로 마음먹게 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마을 사람들 모두 이 시장의 비리를 알게 되면서 시장이 쫓겨나게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파야의 발레음악 삼각모자 모음곡 이웃의 춤 방앗간 주인의 춤 마지막 춤을 들으시겠습니다. 로베르토 곤살레스 몬하스가 지휘하는 뮤직 콜레기움 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마누엘 데 파야의 발레음악 삼각 모자 모음곡 중에 이웃의 춤, 방앗간 주인의 춤, 마지막 춤을 들으셨습니다. 로베르토 곤살레스 몬하스가 지휘하는 뮤직 콜레기움 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4월 1일 빈터투어 슈타트하우스 콘서트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 듣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 앙콜 연주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제이 카르멘 모음곡 2번 가운데 집시의 춤을 로베르토 곤살레스 몬하스가 지휘하는 뮤직 콜레기움 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2번 가운데 집시의 춤을 감상하셨습니다. 로베르토 곤살레스 몬하스가 지휘하는 무직 콜레기움 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지난 4월 1일 스위스 윈터투어 슈타트하우스 콘서트홀에서 펼쳐진 무직 콜레기움 윈터투어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에드와르드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 작품 번호 21 가운데 3악장 인터메초, 4악장 안단테, 5악장 론도 알레그로 들으시겠습니다.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연주, 마뉴엘 로젠탈이 지휘한 꽁세르 라무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라일로의 스페인 교향곡 작품 번호 21일 가운데 3악장 인터메초, 4악장 안단테, 5악장 론도 알레그로 들으셨습니다.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 연주.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출근을 앞두고 식탁 의자에 앉아 잠시 물을 마시려는데 꽃병에 담겨 힘없이 축 늘어진 노란 꽃이 보입니다. 전날 밤에 봤을 때만 해도 꽃꽃이 줄기를 세우고 눈을 마주쳤는데 무슨 이유인지 힘없이 늘어져 있네요. 그러고 보니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더니 밤새 열어놓은 창문으로 어느새 스멀스멀 흘러들어와 집안의 공기를 바꿔놨네요. 비올 확률 30%. 혹시 몰라 작은 우산 하나를 챙겨들고 집을 나섭니다. 무거워진 공기가 느껴집니다. 나뭇잎들도 잎의 끝머리를 내려뜨리고 무겁게 이리저리 둔중하게 흔들립니다. 지하철을 타러 걸어가는 길, 몇 걸음 걷지 않았는데도 그 무거운 공기가 옷에도 금세 그대로 스며들어 피부 위로 축 늘어져 내려앉습니다. 매미 소리가 들립니다. 매미가 이제 울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이제서야 매미의 울음소리에 나의 귀가 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더위와 함께 공기가 무거워졌을 때쯤엔 늘 매미의 울음소리가 배경음처럼 주위를 감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리한 무더위 속에서 빗소리와 매미소리가 번갈아가며 일상의 소리를 가득 채우는 시절,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권선옥씨 황덕식 곡 별이 보이는 저녁입니다. 메조소프라노 최혜영의 노래입니다.

박수진 씨의 김혜경 곡 사랑의 이름, 테너 하만택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권선옥 씨, 황덕식 곡 별이 보이는 저녁이었는데요. 메조소프라노 최혜영의 노래였습니다.

김동명 씨, 김동진 곡 내 마음, 소프라노 신영옥의 노래로, 구준회 씨, 정보현 곡 사람 하나의 행보, 바리톤 우주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주요한 씨, 이흥열 곡 우효원 편곡 부끄러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강혜정 그리고 월드비전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죠.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990년대의 세계적인 생물학자에 의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미를 합한 무게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무게를 합한 것은 비슷했다. 하지만 이후 인구도 크게 늘고 사람들의 체중도 크게 늘었다. 그러면서 그 가설도 깨졌다. 이젠 역시 사람들 무게가 더 무겁다. 하지만 그래도 개미 전체 무게는 지구상의 모든 새와 코끼리 같은 포유류를 전부 합친 무게보다는 여전히 더 무겁다. 결코 얕잡아 볼 존재가 아닌 것이다.

질로든 양으로든 하나의 개체로든 다 합한 전체로든 모든 존재는 다 저마다의 위대함을 가졌음을 생각해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없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소마트리오의 연주로 금요일 밤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93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모두 열려 있습니다. 4768번, 아주 오랜만에 듣는 당밤, 마치 친정집 온 것처럼 편안하고 좋습니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뭐 친정집에 자주 갈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사정이 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몸과 마음 다 풀어놓으시고 친정음악 들으시면서 2시간 쉬다 가십시오. 7743번, 명분이 있는 시련보다 찌질한 상처가 더 참기 어렵다는 거, 요즘 너무나 재밌게 읽고 있는 은희정 작가의 시간의 감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어제 친구 S에게서 삼겹살로 받은 찌질한 상처, 오늘 친구 J가 구워준 삼겹살 먹고 깔끔히 치료받고 차 창문 다 열고 집으로 가면서 당밤 오프닝과 첫 곡 듣는데 바람이 너무 시원하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답니다. 주차장에서 사연 쓰고 올라갑니다. 언제 잠들지 모름.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삼겹살을 이틀 연속으로 드신 건가요? 저는 그 부분이 갑자기 궁금해지고요. 좋은 문구네요. 명분 있는 시련은 사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찌질한 상처를 받고 내가 아픈 것은 스스로 참 용납하기도 힘들고 견디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 사람 정도의 나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친구라고 다 친구, 영원한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연이란 게 뭐 이어지다 끊어지기도 하고 끊어지다 이어지기도 하는 건데, 불편한 사람 만나면 수명 줄어듭니다. 기네스북에 오르신 이 불가리 할머니, 불가리아의 할머니 건강 비결 중에 인상적인 것이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살았다. 요거더군요. 나이 들면 좀 너그러워진다는데 저는 미운 사람만 더 늘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잘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1847번, 회사에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일을 복잡하게 꼬아버렸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지는 밤이네요 하셨습니다.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위로의 수사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이 실수 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배우는 중입니다. 종이를 하나 잘 펼쳐두시고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잘 적어보시면 세상에는 다 좋은 것도 다 나쁜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6285번 상엽님, 같은 시간에 TV와 라디오 하시면 저는 무엇을 택해야 하나요? 어제 KBS 1TV 다큐 인사이트 내레이션 상엽님 목소리 맞죠? 하셨는데 쉽습니다. 영상은 TV를 트시고 오디오는 저희 당신의 방과 음악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시간 후에는 라디오를 들으시면 됩니다. 보통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이 한 시간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6679번 병원에서 일하다가 청취자 사연 듣고 몇 글자 적습니다. 음식, 운동, 수면,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활기차게 바꾸면 이전 병든 몸이 무조건 좋게 바뀝니다. 기능의학이라고도 하지요. 힘내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전문가의 건강 비결입니다. 이거 뭔가 플래카드로 만들어서 내걸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 들어가는 게 나쁜데 뭐 우리 몸이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음식 드시면 되고 운동 적당히 하시면 몸에 피가 잘 돌겠고 수면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죠. 8시간 수면, 이 중간에 깨지 않는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 깨끗한 환경이 있으면 그리고 또 건강해지기 마련이겠죠.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해서 우리 당신의 방과 음악 유령분들께서 좀 건강한 그런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원 업무 참 고되실 텐데 말씀 고맙습니다. 잊을만 하면 오는 문자 5배송 신청 사연입니다. 자리를 잘못 찾은 새싹 51118번입니다. 처음 문자 보내봅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남편이 항상 듣고 있는 방송이에요. 사랑하는 제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 이문세의 라일락 신청해 봅니다. 틀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마 동시간대에 이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 보내신 사연인 것 같습니다. 동시간대라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문자는 샵 9310입니다. 물론 50원과 100원의 이 이용료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샵 9310이고요. KBS 클래식 FM입니다. 하루 종일 클래식만, 국악도 가끔 나갑니다.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뭐 그래도 저희가 못 틀 것 같습니까? 5배송 문자와 신청곡도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는 바로 그 방송 당신의 방과 음악입니다. 아마 신청하신 분은 다른 채널의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만 이문세의 라일락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저희 뭐 제목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다 찾습니다. 고 이영훈 작곡가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죠. 이 곡에 가사에 라일락이 들어갑니다. 보통 저희 이제 라일락 필 무렵이나

이영훈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볼쇼이 극장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저희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입니다. 세 번째 실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일 남았네요. 7월 6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지난 설 연휴에 함께했던 특집 오색의 클래식에 물들다의 2.0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있는 방송 다시 트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 안종호 PD가 그럴 수 있는 성격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다시 다 한 곡 한 곡 차곡차곡 쌓아서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아, 그때 어떤 음악들이 나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관악 그리고 아다지오 음악들 이 중에서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사랑을 받는 악기별 또 장르별 베스트 음악들을 모아서 집중 감상해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시 들으시면 또 감회가 새로우실 겁니다. 새로운 곡들도 준비된 것들이 있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께 저희는 미리 감사드리는 의미로 보내드리는 특집 방송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아시죠?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452번께서 당분간 모르는 전화번호가 떠도 전화 받기,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라고 할게요.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해주셨는데 모르는 전화 안 받으셔도 되고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사실 청취율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와 그리고 또 지역에서 사랑받고 있는 저희 당신의 밤과 음악은 조금 불리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02-2056번으로 시작되는 모르는 번호가 온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외의 번호가 온다. 스팸입니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7212번. 방금 생각난 건데요. 앞으로 당밤음이라는 애칭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당신의 밤과 음악 사이나 밤과 당신 같은 해괴한 이름은 아니 뭐 해괴한 이름은 아닙니다. 예. 저희 적확한 프로그램명이 아니어서 그런 거죠.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9시 하는 가정음악은 신가음이라고 하고 오후 4시에 방송하는 노래 날개 위에는 노날이라고 부르니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덩달아 청취율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늘 애청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 뭐 당밤 말고 당밤음으로 하시죠. 음악을 빼놓을 수 없고 저희의 이 프로그램의 본령은 음악에 있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의견 주신 7212분께는 제가 준비한 칭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김철호 씨, 안녕하세요. 아직은 콩창에 제 신청곡이 안 뜨고 있어요. 신청곡은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입니다 하셨는데 오늘 콩창에 띄워드립니다. 예수 플라이베트 마이네 프로이드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47 중에서 보내드립니다. 루카스 유센과 아르투르 유센의 연주로 함께합니다.

정윤규 씨가 게시판을 통해서 며칠 전 무릎 골절로 수술 후 입원 치료 중입니다. 모두 잠든 밤 병실에서 온전히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집에서는 이 시간 책을 읽으면서 들었는데 여기서 그냥 적당한 어둠과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습니다. 이 시간과 잘 어울리는 음악 신청합니다. 구팽의 클럽 생모음곡 중에 Le Variquet Mysterious, 신비한 장벽 듣고 싶습니다. 카티아 부냐츄빌리의 연주면 좋겠습니다 하셔서 전해드렸습니다. 참 긍정적인 분이시라는 게 글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시라면 몸도 금방 쾌차하실 겁니다. 전에 들려드린 음악 김철호 씨가 신청하신 바흐의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루카스 유센과 아르투르 유센 형제 듀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3635번 안녕하세요 상엽님,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상엽님께 축하받고 싶어서 두 번째 도전을 해봅니다. 안 될 가능성이 많겠지만 상엽님의 가장 멋진 목소리로 3635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해주시면 정말 행복한 생일이 될 것 같아요 하시면서 신청곡 적어주셨습니다. 왜 두 번째 도전일까요? 저희는 생일 축하 사연을 적어주신 분들의 사연은 한 번도 빼놓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8년 동안 정말 뭐 착오로 나가지 않은 거나 아니면 날짜가 지났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다행입니다. 기왕이면 이름도 좀 써주시지. 3635번이면 뭔가 스마트폰을 축하하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3635번 진심으로 생일 축하드리면서 신청하신 음악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조 작품 83 중에서 3악장 안단테, 에밀 길럴스의 피아노, 오이겐 요후미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B플랫 장추 작품 83 중에서 3악장 안단테 우리 3635번 생일 축하 음악 보내드렸습니다. 에밀 길렐스의 피아노 오이겐 요후미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7817번 지난 반년 요식업, 건축, 여행, 다시 기술 반도체 설비 통역으로 내가 잘하는 거 말고 좀 다른 꿈을 꿔보려다 제자리로 이건 실패한 건지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아도 언제나 제자리로 다시 돌려주는 신에게 거스르지 않고 오유지족하며 딸과 함께 여름방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청주에서 다시 시작하는 나에게 괜찮아 라고 주시는 위로에 감사드립니다. 그레고리안 찬트 아니면 오르간 곡으로 기도를 하고 싶네요. 선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능력자시네요. 한 사람이 이걸 다 가능한가요? 요식업, 건축, 여행, 기술 반도체 설비 통역까지. 아무튼 재주가 많으시니까 뭐 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 7817번을 위해서 준비한 음악은 엘튼 존의 음악입니다. Sacrifice. 독일의 프랭크 페터슨이 이끄는 그레고리안 찬트 스타일의 보컬 앙상블 그레고리안의 연주입니다.

한 사람이 늘 지니고 다니는 소품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에 품어둔 또 다른 일, 꼭 실현하고 싶은 미래의 희망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20세기의 모파상으로 불리는 로제 그르니의 짧은 소설 북경의 남쪽에서의 주인공은 기자입니다. 10여 년 전엔 외국의 내란 현장을 찾아다니는 전문 기자로 명성이 높았죠. 하지만 지금은 파리 몽수리공원 근처에 살면서 매일 오후에 근처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중국 북경의 내란 현장에서 보내주는 기사문을 수정하며 야근을 전담합니다.

중절 모자에 푸르죽죽한 소매 없는 긴 코트를 걸친 그는 한결같이 코트의 큼직한 주머니 속에 머나먼 외국으로 취재를 가게 되면 꼭 필요할 만한 물건들, 즉 손수건 두 장, 칫솔 한 개, 측량사들이 접었다 폈다 하는 자 한 개를 반드시 넣어 갖고 다녔다.

선수건 두 장과 칫솔 한 개, 그리고 접이식 차. 그 세 가지 소품은 그가 아직도 외국의 시끄럽고 위험한 내란 현장 취재에 마음이 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중 접이식자는 당시 신문에 기사를 앉힐 때는 그 길이를 자로 직접 재가면서 앉히는 데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문사에서 그에게 현장 취재를 맡길 일은 없습니다. 나이 때문이든 떨어진 능력 때문이든 이젠 현장에서 저만치 밀려난 존재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혹은 그럴수록 그는 당장 외국의 내란 현장으로 달려갈 사람처럼 저 세 가지 소지품을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상사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습니다. 그의 수정기사 속의 내용이 다른 신문의 기사와 반대란 겁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중국의 그 내란 기사만 맡은 지 10년째다. 그 10년 동안 한결같이 장초린과 우페이프의 싸움이었고 때론 이쪽이 이기고 때론 저쪽이 이겼다. 그리고 그건 언제나 북경의 북쪽이거나 남쪽이거나 서쪽이었다. 이젠 넌더리가 난다. 그리고 그는 외투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갑니다. 그 후 그의 소식을 들은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짐작합니다. 10년을 품고 다니던 소지품으로 봐서 그는 홀로 북경의 내란 현장으로 떠났던지 참아왔던 방랑벽대로 이곳저곳을 방랑 중일 거다. 오랜 소지품은 그 사람이 놓지 않은 꿈을 말해준다는 걸 짐작합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20세기 모파상으로 불리는 로제 그르니의 짧은 소설 북경의 남쪽에서의 한 페이지 만나봤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은 북경의 밤 지아팽팡의 어루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영화 화연연화 중에서 우메바야시 시게루의 곡 유메지의 테마입니다. 기돈 크레모의 바이올린과 지휘 크레메라타 발티카의 연주입니다.

2633번. 나에겐 가까운 바다가 아니고 숲이 있다. 여름 퇴근길에 햇빛 좋은 대곡원에 들러 내가 사랑하는 비스듬히 누운 햇살과 긴 그림자를 즐깁니다. 퇴근 후 산책은 길가에 차를 대충 버려두고 공원 연문으로 들어가는 게 맛있죠. 집에 주차하고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근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흘러 한 학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노안과 성대 결절로 고군분투 중인 학기 말입니다. 생기부 마감 와중 긴 방학을 장식할 여행까지 생각하느라 머리와 눈이 바쁘네요. 꿈에 그리던 시칠리아 9월 여행을 가고픈데 여행 상품, 항공권 비교하다가 벌써 지치네요. 저는 9월 첫 주 시칠리아에 있을까요? 시칠리아 시골 창문이 그립습니다. 본 적도 없으면서 하셨습니다. 선생님이신 거죠? 본 적 없는 아름다움이 더 동경되고 그리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본 적 없는 시칠리아가 그립네요. 이 그리운 시칠리아 하면 떠오르는 음악. 니노 로타의 음악이었죠. 대부의 사랑의 테마 보내드렸습니다. 호칸 하르덴 베리에르의 트럼펫, 케네스 일리토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플리스였습니다. 드보르작의 다섯 개의 바가텔 작품 47, 포글러 사중주단입니다.

드보르작의 다섯 개의 바가텔 작품 47 포글러 콜텟이었습니다. 1723번 퇴근 후 집에 오면 침대에 늘어지게 누워서 댕댕이 세 마리가 뒹글뒹글하며 당밤 듣는 게 유일한 낙인 50대 직딩입니다. 최근에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음악 듣고 너무 고급지고 평화롭다고 생각하고 감격했었습니다. 듣고 싶어요 당밤에서 하시면서 다섯 곡을 남겨주셨는데 특히 5번요 하셔서 제가 5번 적으신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2 첼리스트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랑크가 1948년에 작곡한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번호 143 중에서 2악장 카바틴의 다니엘 윌러 쇼트의 첼로, 로버트 쿨렉의 피아노였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2 첼리스트가 함께한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도 그 전에 보내드렸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음악 함께합니다. A Sky Full of Stars. 존 슈미트가 이끄는 미국의 크로스오버 연주 그룹 The Piano Guys의 연주입니다.

제가 고른 곡은 아니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두 밴드의 음악을 클래식으로 풀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아이슬란드 포스트록 밴드 시교로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 북서부 피오르드 지역 끝에 가면 넓은 만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름이 플루타비크입니다. 같은 이름의 음악. 영국의 현악 앙상블, 12 앙상블이었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콜드플레이의 A Sky Full of Stars였습니다. 피아노와 첼로로 구성된 The Piano Guys가 함께했습니다.

사이먼 가펑클의 음악 Bridge Over Troubled Water, 영국 웨일스 남성 합창단입니다. Front Male Voice 합창단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입니다.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금요일 밤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진열장 앞 어떤 이는 스치듯 지나가고 어떤 이는 걸음을 멈춥니다. 누군가는 하루 만에 둘러보고 또 누군가는 찬찬히 일주일간 머뭅니다. 그러니 박물관에 가봤다는 말의 깊이는 저마다 다르겠죠. 같은 것을 보았다고 해도 마음에 담아오는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박물관 유리진열장 너머에 놓인 시간. 서두르는 사람에게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오래 머문 이에게만 천천히 열리고 그만큼만 자신을 허락할 테니까요. 그래서 잠깐 보고 지나치는 사람과 오래 머무는 사람이 보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여는 것도 이와 같겠죠. 공을 들이는 시간에 정비를 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머문 시간만큼 열리는 거니까요.

테오 마케벤의 당신과 함께라면 언제나 아름다웠죠. By the advice, Imo Susan. 베를린 코미디언 하모니스트의 노래 오늘 첫 곡 보내드렸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노래 날개 위에 생방송 시작했고요. 그러고 보면 1년 365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음악을 듣는다는 거, 그렇게 켜켜이 시간을 함께 쌓아 나간다는 게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오늘 하루만큼 여러분과 마음이 더 열리고 서로 더 가까워지길 바라면서 한 시간 편안한 노래들 채워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안디 프로이드의 기쁨에 붙여 쾌열번호 53번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소피 카르토이저의 노래고요. 오이겐 아스티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합니다.

베토벤의 아델라이데 작품 46번 테너 프리츠 분돌리히의 노래였고요. 호베르트 기젠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앞에서는 모차르트의 기쁨에 붙여 쾌활번호 53번 소프라노 소피 카르토이저의 노래 오이겐 아스티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노래 날개 위에 들으면서 봄눈 녹듯이 스르르 녹네요. 김계수님. 어떡해요. 마음의 열기를 좀 식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북유럽의 시원한 바람 어떨까요? 다음 곡으로 좀 삭혀보시길 바랍니다. 노르웨이의 작곡가 올라 야일로의 로즈 보내드립니다. 로열 할로웨이 합창단입니다.

오늘도 덥네요. 그래도 주말 앞두고 가벼운 마음이에요. 박봉룡님. 노르웨이 이어서 핀란드까지 다녀오셨는데 두 곡으로 좀 시원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오스카 아메리칸도 그대는 아직도 그 성가를 기억하는가. Do you remember still that him? 들으셨어요. 마리톤 요르마 슌리넨과 타피올라 콰이어가 함께했고요. 앞에서는 올라 야일로의 로즈였습니다. 로열 할로웨이 합창단의 목소리 들으셨어요. 4시 25분 향하고 있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듣고 계십니다.

주말 앞둔 금요일 또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네요. 가방 메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곡이었어요. 웅산의 나는 바람이어라, 웅산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뭐 아무 계획이 없어도 훌쩍 그냥 가까운 데라도

저도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펀키엘리의 오페라 라지오 콘다 가운데서 두 곡 골랐습니다. 1막 체카의 아리아, 보체 디 돈나 오단젤로, 여인의 음성인가 천사의 음성인가, 메조소프라노 올가 모로디나의 목소리고요. 이어서 2막 엔초의 아리아, 치엘로 에마르, 하늘과 바다 전해드리죠. 이 곡은 테너 프랑코 코렐리가 부릅니다.

폰케일리의 오페라 라조콘다 가운데 두 곡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2막 엔초의 아리아 하늘과 바다였어요. 테너 프랑코 코렐리의 목소리 프랑코 페라리스가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고요. 앞에서는 1막 치에카의 아리아였죠. 여인의 음성인가 천사의 음성인가 메조소프라노 올가 보로디나가 불렀습니다.

들었고요. 카를로 리치가 지휘한 웨일스 국립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해외여행 와서 간만에 콩 열고 듣고 있어요. 여기 영국 런던입니다. 3145 쓰시는 분. 오, 런던은 지금 아침이죠. 한 8시 반 그쯤 됐을 것 같은데 여행 중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까 더 감사하네요. 편안한 아침 이 곡으로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깡틀로브의 오베르뉴의 노래 중에서 바일레로 전해드립니다.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의 목소리입니다.

칸틀루브의 오베르뉴의 노래 중에서 바일레로 전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카리타 마틸라의 노래 네빌 마리너가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가 함께했습니다. 노래 날개 위에 듣고 계시고요.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드리죠.

캐나다 밴쿠버 근처에는 트레일 와투스라는 원주민 공동체가 있습니다. 트레일 와투스는 만의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만은 밴쿠버를 세계적인 항구 도시로 만든 천혜의 자연항 머라드만을 말합니다. 1792년 이곳을 탐사한 영국 해군 장교 조지 밴쿠버가 동료 해군 장교 해리 머라드 니엘의 이름을 붙인 곳이죠. 머라드만은 태평양 바닷물이 육지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형성된 만으로 깊은 바다와 완만한 해안, 울창한 침엽수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천 년을 살아온 트레일 와투스 사람들, 자신들이 머라드만의 주인이 아니라 머라드만을 돌볼 책임을 진 존재라고 여깁니다. 연어를 잡고 조개를 채취하던 생명의 바다, 카누를 타고 이웃과 공동체와 오가던 길, 전설과 의식이 이어져온 삶의 터전. 그들은 오랫동안 바다와 숲을 삶의 일부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트레일 와투스 공동체 추장 칩 댄 조지는 자연 속에서 얻은 삶의 지혜를 담은 책 내 마음은 벅차오른다를 펴냈습니다. 자연 앞에서 충만해지는 마음, 생명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담아낸 작품집이죠. 표제작인 내 마음은 벅차오르네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나무들의 아름다움, 부드러운 공기, 풀향기가 내게 노래한다. 산의 메아리와 천둥소리, 바다의 리듬이 내게 노래한다. 모든 것에는 노래가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벅차오른다. 조용히 귀 기울이며. 희미한 별빛, 아침의 신선함, 꽃잎의 이슬방울이 내게 노래한다. 불꽃의 강렬함, 달콤한 꿀맛, 햇살의 흔적이 내게 노래한다. 모든 것에는 노래가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벅차오른다. 조용히 귀 기울이며. 시냇물의 속삭임, 바람의 숨결, 독수리의 비행이 내게 노래한다. 황금빛 가을 낙엽, 수정처럼 맑은 눈속

푸르게 피어나는 봄이 내게 노래한다. 모든 것에는 노래가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벅차오른다. 조용히 귀 기울이며. 아이의 웃음소리, 부모의 사랑, 가족의 유대가 내게 노래한다. 고대 모든 것들이 내게 노래한다. 고향의 목소리, 영원한 대지와 돌, 영원한 생명의 영혼이 내게 노래한다. 모든 것에는 노래가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벅차오른다. 조용히 귀 기울이며. 치프 댄 조지에게 자연은 풍경이 아니라 늘 말을 걸어오는 생명의 벗이었습니다. 이 시에 감동을 받은 캐나다의 합창 작곡가 루스 워슨 핸더슨. 자신이 받은 감동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합창곡이 바로 내 마음은 벅차오른다, My Heart Soars입니다.

트레이 와투스의 추장 치프댄 조지가 자연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벅찬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루스 워슨 핸더슨의 합창곡으로 만나본 내 마음은 벅차오른다 My Heart Soars 였습니다. 토론토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토론토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캐나다 민요를 한 곡 더 붙여드릴게요. Savory, Sage, Rosemary 그리고 Time 들어보시죠.

캐나다 민요 Savory, Sage, Rosemary and Thyme 토론토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이제 금요일 끝곡 전해드릴 텐데요. 마르티니의 Blessed Amor의 사랑의 기쁨 들어보시죠. 소프라노 베니타 발란테와 바리톤 토머스 알렌, 샤론 이스빈의 기타 연주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승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자동인형처럼이라는 표현 다음에는 아마도 부정적인 내용이 연상되기 쉽겠죠.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먼저 떠오르니까요. 하지만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하루키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 소리를 타닥타닥 냈다고 합니다. 아무런 망설임 없이, 특별한 생각도 없이 고도의 최면 상태를 유지하듯 매일 그런 리듬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운 다음 대여섯 시간 동안 원고지 20장 분량의 글을 쓴다고 하네요. 하루키는 이 상태를 자동인형처럼 만드는 과정이라고 써놓았죠. 일정한 시간이 되면 몸과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정돈된다는 건 그 사람이 평생 그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동인형처럼이라는 말이 뭉클할 수도 있구나 싶네요. 금요일 저녁이면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찾아오는 마음과 태도는 어떤 것일까? 금요일 저녁도 새로운 시선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3일 금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도 바흐의 곡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가운데 프렐루드였습니다. 미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였고요. 두 번째 들으신 곡은 평균율 클라비어 곡집 1권 가운데 프렐루드와 푸가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846 가운데 푸가를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의 편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존 루이스의 피아노, 로버트 댄의 비올라, 하워드 콜린스의 기타, 마크 존슨의 베이스 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야기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광적인 음악 애호가로 알려져 있죠.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과 에세이에 등장했던 그 수많은 재즈곡들 가운데 My One and Only Love 전해드리죠. 이 곡을 조니 하트만의 목소리 그리고 존 콜트레인 콰르테트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Day by Day였어요. 브라질의 재즈 가수이자 피아니스트인 엘리아니 엘리아 씨의 노래와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Day by Day는 원래 1945년에 조 스태포드가 불렀던 곡이고 프랑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도 많이 익숙한 곡이죠. 오늘 브라질의 엘리아니 엘리아 씨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My One and Only Love. 이 곡 역시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가 생각나는 곡이기도 하죠. 이 곡을 조니 하트만의 목소리, 존 콜트레인 콰르테트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리즈님께서 정하신 곡을 전해드리죠. 손글씨는 아니지만 예쁜 종이에 장미꽃 그림과 함께 인쇄해서 보내주신 신청곡 사연입니다. 프랑스의 시인 르꽁트 들릴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들을 여러 곡을 언급하면서 이 곡을 특별히 좀 길게 설명해 주셨네요.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송가 3권에 등장하는 시골 여인의 이름을 빌려와 마치 님프와 같은 숲속의 처녀를 새롭게 창조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꿈결 같은 이 노래와 딱 맞는 본인의 이상향에 가까운 연주는 아직 못 만나서 아쉽다고도 적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추천해 주신 음악 함께 들어보죠. 앙리 듀파크라는 19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활동했던 프랑스 낭만주의 작곡가의 곡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르꽁트 들릴이라는 19세기 프랑스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가곡입니다. 제목이 피딜레라는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의 이름을 뜻하는데요. 앙리 듀파크의 이 곡을 독일의 소프라노 크리스티안 카크의 목소리 그리고 다윗 아프감이 지휘하는 밤베르크 교향악단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파반, 작품 번호 50이었어요. 이 곡을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아드리앙 페르숑이 지휘한 파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앙리 듀파크라는 프랑스의 작곡가의 곡, 르콩테 드 릴레 시, 피딜레의 곡을 붙인 가곡, 피딜레. 이 곡을 소프라노 크리스티안 카르크의 목소리, 다비드 아프감이 지휘한 반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위스키 온더락 하고 싶지만 얼음물 마시며 일하고 계신다고 사연 보내시면서 신청하셨던 곡 오늘 전해드리죠. 6947번 쓰시는 분인데요. 몰도바입니다.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세르게이 트로파노프의 바이올린 연주 몰도바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 포르투갈의 파두였습니다. 페르난도 마시아두 수아레스라는 가수인데요. 포르투갈의 파두 싱어송라이터이자 또 시인이기도 하고 법관이기도 합니다. 그의 곡 가운데 직접 작사 작곡하고 불렀는데요. 발라다 다 데스피디다, 이별의 발라드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1987년 라이브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뮤직 인사이드 이어드리죠.

서로 다른 장르의 음악가들이 만나면 늘 멋진 일이 펼쳐집니다. 스웨덴 출신의 성악가 안소피 폰 오테르와 영국 팝의 거장 엘비스 코스텔로가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꽃다발로 시작된 우정과 존경의 역사가 있었죠. 1989년에 엘비스 코스텔로는 베를리오즈의 오페라 파우스트의 겉벌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때 안소피 폰 오테르의 노래를 처음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목소리와도 다른 차별된 감동을 주었다고 표현했죠. 그 후 엘비스 코스텔로는 안소피 폰 오테르의 공연이 있을 때마다 축하와 존경의 의미로 꽃다발을 보냈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난 뒤 두 사람은 스톡홀름에서 만나게 되죠. 1996년에 스톡홀름에서 열린 스웨덴 라디오 심포니 콘서트 무대에 함께 선 두 사람은 꽃다발로 쌓은 에피소드 덕분에 급격히 친해졌고 함께 음반을 만드는 일까지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의 준비 끝에 두 사람은 2001년에 For the Stars라는 음반을 발표하게 됐죠. 이 음반의 내지에는 엘비스 코스텔로가 쓴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 무려 2년 동안 두 사람은 편지와 카세트 테이프를 우편으로 주고받으며 앨범에 넣을 후보곡들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수록된 곡 중에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특별히 사랑하는 메들리곡 Broken Bicycles Junk가 있고 비틀스의 For No One이 있고 스웨덴 그룹 아바의 Like an Angel Passing Through My Room도 있고 니나 시몬의 노래로 깊은 인상을 남긴 The Other Woman도 있었습니다.

거장이 함께 만드는 밭. 안소피 폰 오테르는 솔직하게 두려움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음반은 클래식의 우아함과 팝의 대중성이 완벽하게 결합한 품이 있는 크로스오버라는 찬사를 받았죠. 오늘은 이 음반에서 The Other Woman을 들어보겠습니다. 1950년대에 활동했던 여성 작곡가 제시 메이 로빈슨이 만들고 재즈의 거장 사라 본이 처음 불렀던 곡이죠. 이 노래에 특별한 생명력을 불어넣은 건 니나 시몬이었고요. 오늘은 안 소피 폰 오테르의 우아한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The Other Woman은 누구의 목소리로 듣는가에 따라 참 다른 느낌을 줍니다. 가장 먼저 이 곡을 부른 사라 번의 버전도 좋지만 이 곡의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은 가수는 니나 시몬이었죠. 1959년에 이 곡을 녹음한 니나 시몬은 마치 혼잣말을 하듯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쓸쓸하고 참담한 마음을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주듯 나직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었죠. 안 소피 폰 오텔의 노래는 더 담담한 독백처럼 들리죠. 니나 시몬의 소울을 기품 있게 재해석한 분위기는 마치 안 소피 폰 오텔가 들려주는 한편의 모노드라마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내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주는 어떤 풍경이 그려지고 남의 이야기도 슬픔의 밀도를 낮춘 내 이야기처럼 스며드는 풍경. 조금 외롭고도 분위기 있는 금요일 저녁 풍경과 닮았습니다.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안 소피 폰 오텔가 부른 The Other Woman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독일의 베이스 바리톤 토마스 크파슈토프가 지난 2010년에 재즈 앨범을 발표했죠. Tell It Like It Is라는 제목의 음반이었는데 그 가운데 Georgia On My Mind를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FM의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음악이 음악의 세계로 더 깊숙이 여행하기 위한 장르 특집 두 번째 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보사 파라 보세, 당신을 위한 보사노바인데요. 한여름의 활기와 열기가 가득한 7월, 한국을 대표하는 보사노바 아티스트 나희경과 함께 우리가 잘 몰랐던 보사노바의 구석구석을 탐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나희경의 해설과 함께 보사노바 명곡들을 감상해보고, 7월 16일 목요일에는 나희경과 5인조 보사노바 밴드가 함께하는 스튜디오 콩 라이브도 열립니다. 여름 저녁을 보사노바로 물들일 스튜디오 콩 라이브에는 청취자 여러분도 초대하는데요. 당신을 위한 보사 라이브를 현장에서 듣고 싶은 분은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에 방청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와야 하는 이유, 함께 오는 분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분들 가운데 약 20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라이브는 7월 16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 방송 시간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방청 신청은 7월 3일 금요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당첨자는 7월 7일 화요일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비틀스의 두 곡을 변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Here, There and Everywhere였죠. 1968년 곡, 이 곡을 브래드 멜다우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2020년 9월 파리 라이브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Let It Be였죠. 이 곡은 몬테네그로 출신의 클래식 기타리스트인 밀러 시카라다글리치의 연주 그리고 그레고리 포터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9472번 쓰시는 분 문자로 정하셨는데요. 오랜만에 신청합니다. 얼마 전 영화 음악 소개 프로그램에서 알게 된 음악 영화 사이더 하우스의 엔드 크레딧스를 새음에서 다시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네요. 네,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곡이죠. 라세 할스트롬 감독의 영화 사이더 하우스 OST에서 영화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 아카데미 각색상과 또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어요. 그 배우는 바로 마이클 케인이었죠. OST에서 엔드 크레딧스, 영국의 영화 음악가인 레이첼 포트만의 오리지널 스코어입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미국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폴 카다르의 곡이었는데요. Miracles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에는 솔트레이크 어린이 합창단의 코러스가 함께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영화였죠. 제임스 엘 브룩스 감독, 잭 니콜슨과 헬렌 헌트 주연의 영화였고 이 두 배우는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수상했죠.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OST에서 Always Look on the Bright Side of Life 전해드렸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영국의 그 유명한 시리즈 영화가 있었죠. 몬티 파이튼 시리즈 가운데 Life of Brian에 나오는 곡인데요. 이 곡을 한스 짐머가 편곡하고 프로듀스했고요. 노래는 아트 가펑클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영화 사이더 하우스 OST에서 엔드 크레딧스, 영국의 영화음악가 레이첼 포트만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엘비라 마디간의 테마로 사용되면서 대중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곡이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헬 467 가운데 2악장 안단테입니다. 이 곡 오늘은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장조 쾌활 467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들으셨습니다. 프리드리히 굴다의 피아노,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윈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3356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요. 8살, 5살 두 딸과 함께 듣고 있어요. 첫 아이 태교하면서부터 들었는데 벌써 이렇게나 컸네요. 모두 귀 쫑긋하고 있답니다 하시면서 뮤지컬 곡을 정하셨네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Think of Me, 크리스틴과 라울, 뭐 크리스틴의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살짝 라울의 목소리도 들어가 있는 곡. 이 곡 오늘 사라 브라이트만과 스티브 바튼의 목소리 전해드립니다.

뮤지컬 넘버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렌트의 곡이었어요. 조나탄 라슨이 작곡한 1996년에 초연된 록 뮤지컬이죠.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의 이야기를 현대 뉴욕으로 가져와서 무대에 올린 작품이죠. 이 렌트 가운데 가스펠 스타일의 넘버죠. Seasons of Love 전해드렸습니다.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캐스트와 스티비 원더가 함께한 버전이었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오페라의 요령, 안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가운데 Think of Me, 사라 브라이트만의 노래였는데요. 스티브 바튼의 목소리도 살짝 들어가 있었습니다.

해가 아주 긴 무렵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면 날이 어둑해질 무렵이 됐죠. 긴 복도 끝에도 어둠이 내려앉는 시간입니다. 한 건물을 이루는 수많은 구조와 형태 중에서도 복도라는 공간이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복도는 어쩐지 시를 품은 공간 같고 철학적이기도 하죠. 수도원마다 긴 회랑을 둔 것도 어쩌면 복도나 회랑이라는 구조가 사유의 공간이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축의 복도가 처음 등장한 건 1597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복도가 없던 시대에는 왕의 거처에도 귀족들이 무시로 드나들고 하인들도 자꾸 드나들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다른 공간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방과 방 사이를 지나야 했으니까요. 복도가 생기면서 비로소 사람들은 사생활을 갖게 됐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의 추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학창시절의 복도에선 참 많은 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복도에 난 창문으로 친구의 교실 안을 들여다보기도 했고 복도에서 만나고 헤어지던 친구들의 추억,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걷던 복도의 기억들도 있죠. 복도식 아파트가 대세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많은 영화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다가 문득 어린 시절은 복도가 없는 짓 같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정을 여과하는 일에 서툴러서 마음이 벌컥 아무 방이나 문을 열었던 시절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든다는 건 긴 복도를 가진 집에 사는 일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긴 복도를 걷는 사이에 마음의 부스러기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그런 복도를 가진 집. 집을 나설 때의 긴장감과 집으로 돌아올 때의 고단함이 복도에 한 줌씩 떨어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하루에 한 번쯤 마음을 데리고 긴 복도를 걸어봐야겠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차오르고 가라앉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다 보면 연꽃이 핀 연못처럼 마음이 고요해질지도 모르죠. 무겁거나 혹은 장마의 습기를 견뎌야 할 7월엔 수도원의 회랑처럼 긴 복도로 마음을 자주 내보내야겠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의 쉼표 하나에서는 복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덥고 습한 7월엔 수도원의 회랑 같은 긴 복도로 마음을 자주 내보내야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Sacred Place였어요. 성스러운 곳, 성소라는 의미죠. 랄프 타우너, 미국의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또 여러 악기를 다루는 뮤지션이죠. 랄프 타우너의 기타 연주였는데요. 이 랄프 타우너와 파울로 프레즈가 함께한 음반

랜디 뉴만이 작사 작곡한 곡이죠. I think it's gonna rain today. 클로딘 롱제의 노래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토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예주 명음반 매주 금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성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토니오 비발디를 대표하는 성악곡이죠. 글로리아 디장주 리옹번호 589, 소프라노 제니퍼 스미스, 낸시 아르젠타, 그리고 콘트랄토 캐터린 윈,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와 합창단의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6번 C장조 퀘엘 425, 린츠 전악장을 찰스 맥코러스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은주 명음반 오늘 첫 곡은 귀염룩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좀 낯선 작곡가지만 또 아시는 분들은 또 프랑스 바이올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거쳐가는 그런 작곡가의 곡입니다. 이 귀염룩에는 프랑크 악바의 기대주였죠. 하지만 몇 작품 남기지 못하고 24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정말 이 프랑크 악바의 주요 인물들은 안타깝게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작품을 보완해서 발표를 하기까지 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로마 대상을 수상했던 그런 그 능력도 있는 귀염룩이었고요. 그를 대표하는 곡이 바로 바이올린 소나타입니다. 스승인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상하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염룩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장조 롤라 보베스코의 바이올린, 자크 장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아르투르 구르미오의 연주도 손꼽는 명연이지만 역시 롤라 보베스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진한 그런 보잉으로 이 르케의 바이올린 소나타의 매력을 10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욤 르케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장조, 롤라 보베스코의 바이올린, 자크 장띠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교향곡, 린츠 교향곡, 찰스 맥커라스의 지휘 준비했습니다. 이 맥커라스가 지휘한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맥커라스가 모차르트의 교향곡 전곡을 녹음으로 남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대신에 뭐 제임스 레바인이나 제프리 테이트의 명연도 있고 거슬러 올라가면 칼 뱀의 고전적인 명연도 있습니다만 시원한 그런 속도감을 맛보기 위해서는 맥커라스의 연주도 들어봐야 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6번 C장조 KL 425 일명 린츠, 찰스 맥커라스가 지휘하는 스코티쉬 체인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볼팡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6번 C장조 쾌열 425 린츠 전악장 찰스 맥크라스가 주연하는 스코티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집중감상곡 비발디의 글로리아 리용번호 589로 넘어갑니다. 이 곡은 전례에 따른 그런 작품은 아니죠. 글로리아만 독립돼서 30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독특한 글로리아입니다. 비발디 개인의 어떤 그 신심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발디가 성악 작곡가로서도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고요. 힘찬 합장과 서정적인 아리아, 또 폴리포닉한 서법과 호모포닉한 서법, 극적인 패시지에 또 전원풍의 차분한 패시지, 비발디는 이런 것들을 능숙하게 대비시키면서 풍부한 그런 세계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합창음악의 전형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글로리아 디장쇼 리용번호 589, 소프라노 제니퍼 스미스, 낸시 아르젠타, 그리고 콘트랄토 캐더린 윈, 트레버 피노크가 주요하는 잉글리시 콘서트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글로리아 디장조, 리용본호 589, 트레버 피노크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합창단, 그리고 여러 솔로이스트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1권 가운데 전주국가 부가 F단조, 바흐 작품 번호 857, 로잘린 툴에게 피아노 연주입니다. 1950년대 초반 모노 레코딩입니다.

1950년대 초반 모노 레코딩 전해드렸습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베오 곡집 1권 가운데 전주국가 푸가의 부단조 바흐작품 모노 857 로젤린 툴에게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명언 중 명언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나길 반복하죠. 때론 잔잔하게, 때론 거세게 오가면서 바다의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없다면 바다는 아무 변화 없이 멈춰서 고인물이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만큼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뒤로 가는가 싶으면 나아갈 순간이 머지않은 거죠. 분주했던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는 주말. 우릴 다시 힘있게 밀어줄 충전의 시간인 만큼 더욱 즐겁게 맞이해 볼까요? 심해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연주 첫 곡입니다.

류형선 작곡의 바다, 안은경의 피리와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만나보신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연주 심해, 첫 곡 역시 심해의 신비로움과 넓은 바다의 풍경을 차례로 만나본 건데요. 잠시 멈춤이 필요한 주말, 충전의 시간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높은 파도 거대한 물결 가운데 우뚝 서서 진퇴를 하지 않나니 자미의 마음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먼저 부끄러워하며 바르게 되어야지. 조선시대 윤선도의 시 격자봉이었습니다. 격자봉은 전라남도 보길도에 있는 낙서제 뒤에 있습니다. 윤선도는 풍수지리에 밝아서 보길도에 은거했을 때도 격자봉에 올라 주변 행세를 살펴본 다음 낙서제 터를 잡았다고 해요. 거센 물결 사이에서 멈추거나 나아가지 않고 우뚝 솟아있는 격자봉이 자신이 바라는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에선 이것을 자미의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미란 북두성 북쪽의 자미원으로 흔히 왕이 머무는 거처를 의미합니다. 임금의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으려면 자신부터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야밀락 3장 손한별의 대금 연주입니다.

대금 선율이 넉넉한 여백을 전해줬는데요. 모두가 함께 즐긴다는 뜻을 지닌 궁중음악 여밀락 3장 손한별의 대금 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와 관현악이 어우러진 제비 노정기 이성현의 소리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명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너는 영춘에 나갈 적에 출행날을 내가 받아줄 터이니 그날 나가거라. 삼동이 다 지나고 춘삼월이 방장 거날 하루난 흥보 제비가 보온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차고 배고 무릎 쓰고 거중어 둥둥 높이 떠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촉지척이요 동해장 많구나 중용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논다 상익도 하익도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동 나무가 논대는 부고를 두고

사면을 살펴보니 사촉지척이요 동해장 많구나. 중용봉을 올라가니 초작이 넘논다. 상익포 하익포

오고 소복 망월 때 솟았구나. 눈물이 빈빈 오고 풍속이 허해야야 만만세 지금 당이라. 아, 경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제비 거동을 보소 7패 8패 1000패 배달이 애고개를 널른 넘어

제비 노정기, 봄을 알리는 제비의 이야기를 노래했는데요. 이성현의 소리와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제비의 힘찬 날개짓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다면 이제는 검은 고 여섯 줄이 들려주는 깊은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정대석 작곡 여섯 줄의 대화, 중앙 검은 고 합주단의 연주입니다.

검은고의 다채로운 음색을 담은 곡이었죠. 여섯 줄의 대화, 중앙 검은고 합주단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미뇨엔 향토 미뇨와 청송 미뇨가 있습니다. 한 지역 안에서 사투리처럼 특징을 갖고 입에서 입으로 불린 미뇨가 향토 미뇨. 전문 소리꾼들이 불러서 널리 유행시킨 미뇨가 통송 미뇨죠. 오늘은 통송 미뇨 가운데 배틀가를 만나보실 텐데요. 향토 미뇨 배틀 노래를 서울 경기 지역의 소리꾼들이 굿거리 장단에 얹어 새롭게 부른 미뇨입니다. 사설은 이런 후렴구로 시작합니다. 에헤요 배짜는 아가씨 사랑노래 배틀의 수십만 진우나. 배틀가의 원곡인 배틀 노래는 배를 짜면서 불렀던 노동요입니다. 그래서 일의 고단함과 시집살이의 서름을 수십만 진다는 말로 반복합니다. 경기민요 배틀가 다음 사설입니다. 배틀을 놓게 옥 난간에다 배틀을 놓세 양덕 맹산의 중세포요 길주 명천의 세북포로다. 중세포 세북포는 모두 옷감 이름입니다. 또 젊은 비단은 생팔주 늙은 비단은 노방주라고 하는데요. 생팔주는 삼팔주로 오리 고운 중국 명주 노방주는 촉감이 가슬가슬해서 여름 옷감으로 쓰이는 중국산 명주입니다.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달가 달가 우지를 마라 이 배짜기가 다 늦어간다 이 배를 짜서 누구를 주나 바디칠 손 눈물이로다. 바디는 배틀을 구성하는 부속품으로 날씨를 정리하고 시시를 밀어넣어 천이 단단하게 짜이도록 하죠. 그럼 미뇨 배틀가 이춘희, 김혜란, 이호연의 소리로 감상해 보시죠.

배틀가 이춘희 김혜란 이호연의 소리였습니다. 다음 곡은 김기범 작곡 그 기억 속으로의 여행, 김진아 25년 가야금, 검은고 김선아, 해금 김민아, 대금 박경민의 연주입니다.

김기범 작곡의 그 기억 속으로의 여행, 김진아 25현 가야금과 김선아의 검은고, 김민아의 해금, 박경민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손을 펴지 않고 주목을 줄 순 없습니다. 멈추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휴식에 함께하는 토요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은 해량의 연주와 노래로 뱃노래를 띄워라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르네상스 시대 스페인 세속 노래로 시작합니다. 작곡자 미상의 세 명의 우어인 소녀가 나를 사로잡았네 라는 곡인데요. 올리브를 따러 나갔다 길을 잃은 우어인 소녀들의 서글픈 모습을 담은 노래라고 합니다. 강제로 종교를 바꾸거나 고향을 떠나야 했던 우어인들의 서러움을 표현한 곡이라고 해요. 주르디 사바를 이끄는 에스페리옹 21이 전해드립니다.

작곡자 미상의 르네상스 시대 스페인의 세속 노래 세 명의 우아인 소녀가 나를 사로잡네 조르디 사발의 이끄는 에스페리용 21이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18세기 중반 빈에서 오르가니스트 겸 작곡가로 활동했던 게오르크 마티아스 몬의 바이올린 현 바소 콘티누를 위한 협주곡 B플랫 장조입니다.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바이올리니스트 메리 우티거와 미하일 슈나이더가 이끄는 라 스타지오네 프랑크푸르트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게오르크 마티아스 문의 바이올린 협주곡 B플랫 장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메리 우티거와 미하일 슈나이더가 이끄는 라 스타지온의 프랑크푸르트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게오르크 필립 텔레만의 리코더, 오버오, 바이올린, 바소 콘티노를 위한 4성부 소나타 A단조 준비했습니다. 아다지오 알레그로, 아다지오 비바체 전악장이고요. 펠리도르 앙상블이 연주합니다.

게우르크 필립 텔레만의 리코더, 우보, 바이올린, 바소 콘티노를 위한 4성부 소나타 A단조 전악장을 필리도르 앙상블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아침 새아침 에클레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바흐의 비올라 다간바와 오블리가토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D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28 아다지오 알레그로 안단테 알레그로의 전악장 준비했습니다. 형제의 음악가죠. 비토리오 기에르미의 비올라 다간바, 로렌초 기에르미의 포르테피아노 연주입니다.

바흐의 비올라 다 감바와 오블리가토 합시코드를 왼손에 다 디장초 바흐 작품 번호 1028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비올라 다 감바 연주에는 비토리오 기엘미, 포르테피아노 연주에는 로렌초 기엘미였습니다. 계속해서 비발디의 리코더, 우보, 두 대의 바이올린, 첼로, 합시코드, 류트를 위한 협주곡 C장조, 리용번호 87입니다. 아다지오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 아사이의 전악장이고요. 앙상블 플로릴레기움이 연주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리코더, 오보, 두 대의 바이올린, 첼로, 합시코드, 류트를 위한 협주곡 C장조, 리용번호 87 전악장을 앙상블 플로릴레 기움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마지막 곡, 영국의 작곡가 존 브렛 지그입니다. 케네스 와이스의 버즈날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영국의 작곡가 존 브레의 지그, 케네스 와이스의 버진을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휴일 시원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어린 시절에 쓰던 색연필은 보통 빨주노초 파남물을 중심으로 12가지 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색연필 회사에서 8가지 색만 들어있는 여름색 세트를 내놨습니다. 메탈 레몬, 코발트 초록, 메탈 초록, 밝은 청록, 하늘색, 메탈 파랑, 남색과 자주색이 들어 있습니다. 색상 이름에 코발트가 붙으면 깊고 진한 선명함이 더해지고 메탈 초록, 메탈 파랑처럼 메탈이 들어가면 은은한 광택이 느껴집니다. 한여름에 푸르른 산과 반짝이는 바다를 그리기에 딱 좋은 여름색들입니다. 언젠가 이 여름이 가고 나면 계절의 색도 달라질 텐데 지금의 청량함을 만끽해야 하는 그 여름색 눈에 가득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리스트의 술래의 해 세 번째 해 중에서 4번 에스테벨장의 분수였습니다. 니콜라이 루간스키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음악으로 색을 칠한다면 이 곡이 바로 여름색이 아닐까 싶은 그런 청량한 느낌의 음악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7월의 첫 토요일 시작했습니다. 핸델의 수상음악 중에서 첫 번째 서곡, 여섯 번째 에어, 아홉 번째 혼파이프,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연주로 듣겠습니다.

핸델의 수상음악 중에서 첫 번째 서곡, 여섯 번째 에어, 아홉 번째 혼파이프 들었습니다.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 연주였습니다. 5013 쓰는 분입니다. 토요일 품격 있는 출근길의 동행이 돼주어서 좋습니다. 회사 앞 벤치에 앉아서 커피로 마음을 토닥토닥 살랑살랑 코끝으로 스치는 바람을 느끼고 제가 좋아하는 코너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까지 다 듣고 가야겠어요. 많이 오랫동안 앉아 계셔야겠습니다. 다 들으시려면. 고맙습니다. 동행 삼아주셔서. 우리 출발 FM과 함께 없이 못 사시겠죠. 저희는 5013 쓰는 분 없이 못 살 것 같습니다. 글루기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게 파로 센자 에우리디케 이어서 정령들의 춤까지 듣겠습니다. 카운터 테너 데이빗 데니얼스 음성이고요. 해리 비케시 지휘하는 개몽시대 오케스트라 연주 이어서 카를 미닝거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습니다.

글루기 오페라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에우리디체 없이 어떻게 사나 게파르 센자 에우리디체였습니다. 카운터 테너 데이빗 데니얼스 음성 헤리비 캐시지아는 개몽시대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고요. 이어 들으신 곡은 정령들의 춤이었습니다. 카를 뮌닝거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토요일 여유있게 전곡 다 듣는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35번 하프너 준비했습니다. 당찬 기운과 흥겨움이 느껴지는 이 곡, 초연 당시의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전체 네 악장 모두 다 듣습니다. 잠시 뒤 8시경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이 곡은 원래는 쇼팽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곡인데요. 무엇을 들으려냐면 로시니 신데렐라의 그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리 논피오메스타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들을 건데 이 곡이 원래 이 쇼팽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쇼팽의 곡인지에 대해서 예전엔 쇼팽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엔 연구를 통해서 쇼팽이 일부만 썼거나 아니면 공동 작업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구자들의 견해도 있어서 확실치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쇼팽의 곡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 로시니 신데렐라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듣겠습니다. 안드라스 아드루이안의 플룻과 알폰스 콘타르스키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곡으로 알려져 있는 로스지니 신데렐라의 더 이상 슬퍼하지 않으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이었습니다. 안드로스 아드루야네 플룻과 알폰스 콘타르스키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3793 쓰는 분입니다. 아내가 손자들에게 들려주려고 피아노 배운 지 2년 됐습니다. 오늘 자체 발표회를 합니다. 늦은 도전에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와, 멋진 분과 살고 계시네요. 우리 3793 쓰는 분. 진짜 용기 있고 대단한 분입니다. 약간 늦게 배우신 거잖아요. 피아노 배운 지 2년. 꾸준히 그 배움을 이어오셨네요. 그 인내력에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가 3793 쓰는 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3793 쓰는 분의 부인께 존경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자체 발표에 박수 많이 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안아주세요. 3793 쓰는 분이었습니다. 로시니 오페라 세미라미데의 서곡 듣겠습니다.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런던 클래시컬 플레이어스의 연주입니다.

로스니 오페라 세미라미데의 서곡이었습니다. 로저 노링턴이 지휘하는 런던 클래시컬 플레이어스의 연주였습니다. 6579 쓰는 분입니다. 오늘 큰아들네와 속초 바다로 여행 갑니다. 3돌 맞는 첫 손주 이도현 안드레아와 백사장도 거늘고 모래로 성도 쌓을 생각에 가슴이 막 설렙니다. 6579 쓰는 분이었습니다. 속초 그 해변에 백사장이 폭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래로 쌓은 성은 한 서너 시간 이상은 부서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칠구 쓰는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거기에 우리 출발 FM과 함께가 더 좋으시라고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2번 들려드리겠습니다. G단조인데요. 작품 번호는 5의 2번입니다. 2악장 론달렉으로 요요마 첼로와 에마누엘 엑스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 첼로 소나타 2번 G단조 작품 번호 5의 2 중에서 2악장 론도 알레그로 요요마의 첼로와 에마뉘엘 엑스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토요일엔 전학장을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35번 하프너 준비했습니다. 1782년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에 있는 아버지 레오폴트에게서 편지를 받습니다. 내용은 하프너 가문의 축하 행사를 위해 곡을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빈에서 한창 이름을 알리느라 바빴던 모차르트가 쓴 곡 바로 교향곡 35번 하프너입니다. 이 곡은 당차고 웅장한 첫 악장으로 시작해서 느린 둘째 악장의 평온한 휴식으로 이어집니다. 미뉴엣과 트리오로 구성된 셋째 악장이 흥미롭습니다. 네 마디씩 강하고 힘찬 음악에 이어 소박한 음악이 짝을 이루는데 선명한 강약의 대비가 음악의 긴장과 이완을 더합니다. 마지막 악장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움직임이 많고 빠른 음악이 마치 불꽃놀이 터지듯 펼쳐지며 관악기와 타악기의 도움을 받아 강렬한 효과를 냅니다. 1783년 3월 23일 오스트리아 빈의 브루크 극장에서 이 곡이 초연됐습니다. 이날 우리가 그 공연장에 있었다고 상상해 본다면 흥미롭게 느껴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역사적인 초연의 순간, 이 곡은 음악회의 첫 곡으로 연주됐습니다. 그런데 첫 악장, 두 번째 악장, 세 번째 악장까지만 연주하더니 모차르트가 인사를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아직 넷째 악장은 남아있는데. 그러더니 모차르트가 다시 무대에 등장해서 자신의 피아노 협주곡을 한 곡 들려주고 즉흥 연주를 선보입니다. 가수가 나와서 오페라 아리아도 몇 곡을 부릅니다. 그런 뒤 연주의 마지막 곡으로 다시 처음에 교향곡 35번 하프너를 연주하는데 앞서 남겨뒀던 마지막 4악장, 그 악장을 들려주면서 공연을 맺습니다. 이 곡은

이날 연주회를 맨 앞과 맨 뒤에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장식한 것이죠. 객석에선 뜨거운 환호가 터졌습니다.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모차르트 당시엔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곡,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35번 하프너. 오늘도 그때처럼 1, 2, 3악장 듣고 중간에 다른 곡 듣고 와서 4악장 다시 들려드릴까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전체 4악장 중단 없이 다만 말 없이 듣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35번 D장조 하프너 쾌일 번호 385 전곡 다 들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콘스피리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미뉴엣, 4악장 프레스토. 니콜라우스 아르눙꾸르가 지휘한 로열 콘서트 헤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토요일 전곡 다 듣습니다. 다만 말없이 감상하소서. 오늘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35번 하프너 함께했습니다. 547 하나 쓰는 분입니다. 가끔 왔었는데. 아, 저희 출발 FM과 함께해요. 작년 마지막 메시지를 보니까 거의 11개월 만에 메시지입니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출발 FM과 함께를. 547 하나 쓰는 분이었습니다. 11달 만에 문자 메시지. 잘 계셨죠? 547 하나 쓰는 분. 547 하나 쓰는 분의 안부를 묻습니다. 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발라키레프의 이슬라메이,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피아노 연주입니다.

발라키레프의 이슬라메이, 보리스 베레조프스키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7492 쓰는 분입니다.

휴가 나온 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아침입니다. 군대에서 훈련뿐 아니라 생전 처음 해보는 온갖 일들, 식당 청소, 쓰레기 수거, 예초 작업, 배수로 청소 등등을 해보니까 세상에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답니다. 대견하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7492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 다 하죠. 산도 옮깁니다. 옆에 두고 계속 좀 지켜보면서 키우고 싶은데, 아유, 또 이제 휴가 복귀하는 날 살짝 눈물도 나시겠습니다. 7492 쓰는 분. 아드님한테 출발의 팬과 함께가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잘 지켜주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군대 가면 생전 처음 해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서도 생각나는 그런 일들이 있죠. 한여름에 정말 무더운 날이었는데 배식 당번을 하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나왔던 음식이 냉면이었어요. 시원한 그 육수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냉면이. 저희가 배식당번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주고 우리끼리 정말 배부르게 많이 먹었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많이 먹으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이 많은, 그래서 나중에 생각이 많이 나는 미련했던 시절에 어리숙했던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스벨리우스의 축제풍 안단테 페스티포,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드브르작 바이올린 로망스 F단조 작품 번호 11번 파멜라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찰스 메케레스가 지휘한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 앞서선 스벨리우스의 축제풍 안단테 안단테 페스티보 마르시 안손스가 지휘한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혹시 혼인잔치나 혼인잔치의 하객이나 아니면 혼인잔치의 주인공 인 분들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들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입니다. 슈만 미르테와 장미를 작품으로 24회 메조소프라노 브리기테 파스벤더의 음성 어윈 게이지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슈만의 미르테와 장미를 미르텐 운트 루센 작품으로 24의 9였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브리기테 파스벤더 음성 어윈 게이지 피아노 연주가 있겠습니다. 미르테는 은매와 꽃입니다. 7월 4일 토요일 출발 FM과 함께 지금까지 작가 김지연 연출 조정현 저는 이재우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대음악 작곡가 박영희 선생이 언젠가 자신의 작품을 들으러 오는 청중을 향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페라에 대한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오세요. 오페라를 처음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는 만큼 들린다고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듣는 게 그 음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한 주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마음들 비우고 그 공간을 음악으로 가득 채우는 아침 되세요. 7월 4일 토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그 빈 마음엔 Four Hands, 두 명의 피아니스트가 가득 채워드릴게요. 요하네스 브람스의 16개의 왈츠 작품 39 중에서 15번, 2번, 8번 파벨 길릴로프와 카르멘 다니엘라의 Four Hands 연주입니다.